0: 新加坡那把更加松，大大姐姐新国筹备来听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等你具备学了学别来听着。德林格来听那丁正学别跟着呢，北京一个在中间的丁谢宗，如中等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啥都看，这里三着眼。这里三着呢，北京没人老金的团别好马行着，空托马了，老金家高天正对。 西家日比内宫了杨村家保庇亲呢，那原老金把这个孙秀恩月，文章，看了西家日比潘特的准备先休息片，大东，该自家郎错了，那么多学比人都比讲月，即空给我这囊想，第二，北京龙镇年轻来看看给龙镇家，我等你准备休了没？先别来参加三个吧，这里三着家拍啥拍药，丁西总。
1: 任务中的送呢，看老百姓人都叫搓汤，下压三对国家，他们就这里学呗，姐姐先把干事学。这是我们来公干厂。
2: 哦，公干厂，
1: 是。我们这考虑了，其他，拉不着他的团队了哇。
2: 是。
1: 我们老百姓老人谈不能姐姐的，恰恰三对难度哇。
2: 是。
1: 拉不着老人谈不能姐姐，他恰恰三对下一个上路角了哇。
2: 是。
1: 这肯定是可能的。
2: 啊，他当然给是他，那这是他可以有个修建是哪吒，他旁边修建是哪吒，甚至他对这么他台湾是哪吒，天天上班了。他当然呢，中间的什么的，那这村里头人，他感兴是哪吒，天天说说买不是天天修起不了。那是。他当然呢，你让这中间的就是把潘总没落住进的落，但这是啊，也就这就这种了。他把你天天你送给的这，天天那落住前面弄，他那里说说恰恰啥都有呗，钱也有呗，但这是就是讲对，可对那这里穷了。
1: 那是。
2: 天天当然给他这点只要有呗，给了。
1: 자손 계라라 데 근데 슈디나 봐. 혼데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요리 오테 소소는 제 자샤사도 제

0: 롭쇼기 투수 이제 망보 있잖아 봐. 어 어떤 게 투수 이제 초라당 중마서 아. 다 수수는 게 가신 유비 레그들 게 슈선 뭐 수수는 게 메시지들 게 튜니 유비 레그치야 상규요. 근데 이제 저 봐 다른 게 투수 뒤에 초라지 마당 같이 롭디 능도 있나? 다 남자 거기 가요 밑에서 뭐 다른 게 좀을 그 뭐 교육서 뒤에 좀 봐. 롭디 능도 차샤나 뉴딕 세진들 메 봐. 티니 인더 롭디 능다 뜻디기 고지 송하는 이제 슈크치 보내는 메 봐. 티니 뭐 데이팅 수익이 다 된지 그거 뒤 탐지체에서 뭐 롭디 능도 근데 또 티니 로링 탐보 로링이 버스 데이든데 주디니 다랑이나 로링 탐보니 숨버티게 파달 캡상스네 캡보스네 치숨치 타서 정말
1: 다 단다 대나게 토마디 톰랏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0: 제제
1: 갑자기 난게 지나나 다들 너무 틀려도 요 말와 그와 잡지 아니 로브존스 기회에서 근데 근데 그게 말아 담라게
0: 어 드리 다와스 기회
1: 드랑게 랭크 드지와
0: 네 다랑게 다 다랑 충디 있는 범위 클라 님보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호브르유 텐데 시오라 범위네 다라이네 다 땡조스네다 이지네 슈치부치기요 드니 다랑 흐르로드로 치네 롭진데 망부민도 드니 엠마타 투딩다네 데그민 롭제 따가민도 소소랑게 랑구치에 레샤는데 롭제도 티네 다라이네다 근데 나라이는 게만데 묘여다 근데 구금데 있는데 롭디나는 구금데도 근데 나는가 아 근데 지기여스는 어데 내가 약보레 소소랑게 내가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죽네 근데 가레 소소랑 나설럽게 어르지 소소랑 사무 통계래다 소소랑게 되다 근데 쓰기 근데 인파민 이제 내 카레는데 티토르다 니 차샤토르 시에 잡죠 있네 다 지금은데 능이 요
1: 지지지 그래서 갑자기 미카즈네 제가 주고 있는데 말아
0: 다조 미 숨요레 때로고 숨치에 티네 다조 숨네 쇼디게 나라이나 다조다 다랑이 능이 말한데 단 지승 규열 어니 능이 탄 룰롭데 나라 강아 요 비즈닝 로바치아 그래서 타쿠즈 바 다조 요 브리롭데 망버 요아라 이네 양 탄 이제 제미 루팅데 잡아 요 말아 그러니까 탄 롭종 이제 슈크치고라 마지 차간난데 친치 그 망부 통게 봐 그냥 혼자 쓰기요 당한 저 독치고 말이 너마 범위 로브디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타링 문제 침벌에 먼저 롭종 지혜다 롭종 지혜면 수술은 가시유 빌려가 샤도다 진짜 치도는 야부 요르지 땡이 콘서 찰라 틸 콘서 친네 다좀 롭다 숨 주술 때 리니네 리제오리 제 다발라 이제 수수 드드 소이 드드 선에 동예 지 다 고무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슉치 메겨다 롭지 수 롭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진짜 봐 고무 다발라 고무 기계 진짜 수들 라지 소요리 소요티니 그놈 다도 내가 친게 로린 숨바군데 시바군데 튼저군데 요리 대고서 롭다 테니 산에 홍예만들 레가니도 두네 펴보도 다시하는로 내는로 카리군데 슈쳇비 교 말하는데 자는데 다 튜니 강내데 레가 지규 레기는 땡예만으로 렘냠용 추어라 티샤노로 펴보도 사실 컨데 저는 이렇게 봐는 이렇게 연기
1: 레레 레슬레스 안 단다지 저저 이제 양 고조르 봐
0: 그래서
1: 당야기 디 차시여 야면
0: 유신이 봐 다랑게 근데 섬길라 다 레가 흘리에 투치 닐레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랑게 레가 찌기 돈 로직 섬지기 다 레가 토티 레크 용내 자디 라이루 마용네 자 레가 튜돌 안 당보 레가 튜 레가 찍 샤다다 치 티니 콘데지 네 소소는 기타 다라이네 니라 차샤서 튜돌 그 가시에서 슉치 보이라 타탕이 어 타소소랑이 가신 유비 레가 토랑이 치야 레가는 타 차샤는 소소 가신 유비 레가 티 치디 좀봐 레가 칼리 카즈 카위네 쌤나나 초서 소비다 티디 나와 있대 있는 거가 발라 근데 님아 민지 총다 근데 님 경기 때다 근데 인디 좀봐 다라이네 타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 다라이네 콜레가 콜레 가시리 님 Tuksini, Terry, Tipini, the Chasha Tugan, the Toyaki, the Tishteri,
1: the Tombu Palace.
0: Tetarine, Tain in the Consul in the Palacons, then the Tongi Zumba, Kali the Consul, oh, Lega Kalikania Dua, some Ninjita, but a Legan in the Kalikania Dua, the Legan Shan, Shimbachinas, but I do some good, or the Legan Zukali to in and around Deganilla, Cassins, and around Mori, then a sort of Lega Kachi and Lega Chipun and Shatter Chias, and they wanted the Sungu. Tini, Tara Lumber Shashana, means the Yo, the Tauta, Tariko Chichira. 다소 미고다 카렌디 퉁궁 지지지라 되지 때 퉁궁디 퉁궁 다소 넘버도 근데 좀이 강한 그 그거 친구도 텔레크트 지나 간도 도와 섬겨요
1: 아 지지지 다들 지나 파일 로제 자자사도 차게 근데 눈바 찍인 대로 봐
0: 그래
2: 다다 지지야 생이 빌린치데나 베교 롱치 인치레 콘 칸게 롱치자 Nata ni jupe, hula kipe lenzi de re. Nata, chi, konso jang hasu gong water mizi tanju lady. Shirala zanuja tsuki zin de bata. Tada chiram beta jan lambur shode, gincha chato kuing gin senta, nyunga, topi jonji so, longa hubar de de. Jackie sinki nanta, nyan shunawa peta. Daga chi jupe, hula remo monsi, gade he, junior.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 din chala dabu me seo nong yi. Cerin san zhu jia lo jin zhem du ni, sem tun jia lo zhu ka ji da,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 ba xiong yue. Xe lo nyin do nye xe lo, kong lo jin zhem yu la. Rang yi jia pa sa pa yul, rwu zhong dal do gang chu pa sa yi bi gong si chung chung yi zu di. Pa 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i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ni yue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拍摄家有没有病的那么了雷气穷穷稀破完样全去了其实他的这两个的肉冲的一个的说着做多了这里可就做你的他当初你当中就给了老的龙队长把你当你去做久了可就算把我的那次天这一两个结束了他就算把他的能动的的亲爱
2: 现在多啊，他提出的这个偏见，他那恰是那童年康是可做个玉米，童年康是做对上吧？哎，他那处理工地开的可做个玉米，他那是拖了新竹去了，或者那面子的啊，那是拖了那拖南秀去不去多啊？我得可是把他处理可做提了点什么，面子算得过做一了。当时龙龙湾的了，面子的那是通过那个修建不要嘛的，新的新修建不要嘛的，他当然给面子那是算工作量的呀，女，他那种子么工作量呢，恰是那超越职员是当也拖了那偏拖那什么。
1: 听到这里，你就要给同学们评估一下，如果不紧张，听这速度来忙不了了。但工作你就提，到时候通过忙不了了，因为人家没不是那个米就那么的，其实我们不是专业出来，到我的总总三万年，用给那牛三万年，他有的去年一个跑的，但是三百没有速度厉害了。他当然给我们他给下乡，人家是哪样的女的，忙做的呀女，忙男生的这了，用给那的，人家去年看的这咋，工作了，或者说不是三个月，他听了三百的。
2: 所以差不多了，忙做的跟他说，七九个这，牛总今年八来个了，但是这就哪里是差不多？
1: 对，
2: 你或者了，恰恰是十多年前的忙起，阿里，所以恰恰是都蛮结棍了，起落了阿里，老总一年的，等得多多啊？
1: 对，
2: 所以人看到的朋友了用，
1: 对，
2: 朋友给这团购一年的，这个我们都在这，用，对呀，逻辑升级给这，其中一年的，这站一年的，的结果呀，上路的肯定了。
1: 아다다랑에는누스일아다다랑에는냠용스네다럽존치세워다럽진기로로시우디나라는일다다랑기아차샹나다다랑기는데분자스네슉치분데인데투니캉조조는데슉치부로요마라니데좀바랑니데치제니데치고군데근데슈다슉치메바체다다랑기소스랑기다투지기니데기카바난기니데페이지에서 보로 에타데투니캉스 극조구메 좀제 컨데이나 티니 티니 촘리간로 갑조 컨데다구메 틴데 토르다 소소랑기 심주장 첼 로직도 다 로니스 틴데장 치바
2: 其实呢，他当然呢，恐怕他妈说，就不要上班了。他呢，很多门都是没自己说的作业了，是那过年没作业。因为老几不会呢，他两个人他牛几个设计作业当，听说他没事的，没恰恰修起不买的的。因为群众人都是把听说的，看七个月给内陆吃不上的长度啊。听说他妈的，当然给没看的短个没看的看的长个没，听你从而看的加个没，没熬个来看的久个没，听你刚给屋里看的短个没吃不上的，你们就好好多啊。他当然个就看的，他么我娘娘说电子。
1: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2: 다 라는 소설은 자샤사도 체외는 롭종 야구 용민도 와서 이제
3: 누가 내가 직전에 지금 마영원
2: 잤어. 근데 얘는 내리샤. 미치 수스셈 나라 가시엔다 소설은 내가 될 장비 지동스네. 내가 될 장비 가시엔스네. 티 수스셈 나라 그 내가 될 치아 좀 심슈도 되나? 내가 근데 지네 그 담아를 용기.
1: 네. 레스데스 다 단다디 브라소도 이내리 단다 스메소도 또 다 그냥 좀 개국이 좋아 봐. 근데 얘 내가 지니 그지.
2: 내가 친게 다 의봉 김장인데 당 드니 딱도 롱바랑 게 이제 타는 데 미각돔니 리미족께서 열 드니 엔럽진 로마 각돔니 맞음락서 열
1: 아 나스테 니스타랑
2: 스르
1: 제
2: 딱도 드니 에 카레 디 멘제티 시선보다 드니 멘제티 용법스네 자 깊상고 기어도 유교고 년가

0: 선스네다 소선 차섭섭게 초거를 뜨야지 딱서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에 그래 아 따도 티샤 강주 파선 체니 강주 파서 올리는 따진이 알아 소리 직치 티니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0: 링아 요리 네 선스다 아 다른 게 차셨는데 아 상다데다 민자 텐주니 따주인다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따주 넘벌 민지 퉁고 쇼치브로 요라 티니다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텐주 민자 티니 진 카레 콘디 십시든지 쇠 티니 대표 체에서 버 티니 상다 버디니 쇠 티니 덕진이 내가 직 쇠요리 뭐지 팀도 따주인다 시빈 쇠 죽제 팀도 따주는다 다 능버스네 다는다 시빈 그 퉁고 라고 요라 시빈 티기 페이지에서 버 다 투진 차신나 중리경도 그 미케네다 있는 쉐네다 양은 김상 충네다 양 김상 가르교네다 시빈 마상 지사 영화라 팀에서 봤다 다른 게 중리 갑조도 간도와서 팀 다른 게 시빈 쇠에 들어 그 시빈 티 고소 티니 따주인다 알아 티게 망게마 따주로 루주로 요아 티니 유리는 봐. 어 당이 차셨나. 우리는 이제 예물로든지 별을 이용했네. 차셨나. 별학스 이제 유들아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망고 하고 오면 도가. 경제 가르다 우리 별학이 이제 네 말하는 수규 링네 요아래 이네 중요 링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대 다른 게 높은 거요. 어 네 별학이 차셨나 우리 이제 아 약이 나는 차셨나. 더이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차와 이네 저도 봐. 별학 벼락이 루규 있는 숙집을 통해요 말이에요. 경제 가르쳐서 코타는 그 루규 건도 샤다다 망하라 퀴즈오래. 다 나랑 녹상 귀에 네 차시나 게릴루든들 별의 흉에나 오 벼락 누르지다. 그 수준 그 조당는지 그 조언는지요래. 그 법당는지려고요. 그 루규 있는지요래. 우리 시다든지 또 수야기 다랑이 승축스네다. 다랑 승두스네다. 다 든지시 최신네 든지요. 다 나랑 다다 내 벼락 수요하라. 벼락이 다 쏘고 다 쏘고 롱바랑는데 벼락법이야. 또 롱어 야자카시야기 롱어 동작하시는지 루규시요하래.
1: 벼락이 민 가수래.
0: 다그즈네라 쇼페라데는 조페라스 요아릴
1: 조페라
0: 어 조페라스 요아릴
1: 릭지그라르베
0: 어 릭지그라르 티니 이 조페라데는 내가 숨소 요아릴
1: 아네
0: 렉바치다 딩지치 티니 에자에다 딩스네
1: 모디스 요아릴
0: 탄디지 고 딩디스요나 다 카레니 미창메 탄디지 카레 페지시 도시 체렌가 콘토버지네 안데 미창 렌가 겐지 스스 뉴니트네 야
1: 비조르 마르바
0: 티니 비조르 디스윈 샤유 티 올레네 다그즈 룽바니로 탄디지 튼즘 니드노 바 튼즘 양인데 치계급인데 막 인데 퇴근기 잘라 숙집을 열어 그것도 양인데 배주지에서 뭐 티니인데 망작표라서 수요래 다 망작표라서 근데 다들 민 거라 건조 망작표서 표라서 다요 제 건조 파세 망작표라서는 양민들 인터로도 가 티니에서 봐 건조 망작 알아서 다요래 티니 다들 때 쪼고 인데 알아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표라서 이제 우리 표라랑 샤 티니인데 망작표라서 이게 치계급이 잘라서 내가 니니 총재수 그렇지 다 건조 롱배인데 망작서 요라 그래서 우리 다들 롱바 천안나 망보 여태도 대비하라 이내디 퇴근공신에다 텐데 슉지부 요마라 인더 치예급니 뭐냐 버치부터 이제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눅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사바시스 요하리
1: 로스로스
2: 저우 베라타 루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준아 키위 팔주자 퇴근공시제 공기 天空的人做西比忙一头北当上所忙做接拉你女的写从西巴的有点忙做去阿觉接没多到音乐地当地从空格熊阿浪当共新年写的刚出帕西团子了地位杨比从浪错音乐不是我呢空了团子我见人最了开地脚特当老品团比下压撒的行情做了
1: 这些原的越当些呢，对呢，北京龙井年轻的空看给龙井家，我当你举笔修了写笔来接呢，第一个学金笔，期间门提的，谁能也不学。听那个人家乡，家乡啥东西你啥辈子说句了吧？
0: 是。
1: 那对对对，那听那个是说啥就给，天色一年里是吧？
0: 是。
1: 听那个从的这样。 람도 듀 마디 다든지 간 투데나니 위베
0: 예 타샤샤나 아 다그도 드린 가서 데 토미고 망 타시 통기 우리 타 롭진로마 야 예 롭진로마 텐디시 망다 용 근데 차샤사 되 간라 치 테니 콘조의 능력이 다 미라 토당치에 마당야시네다 테니 수준 염력 마당이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텐디 치서 봐 차샤사 되고 지질 야 너네 다 차샤잘라디 소유와 마서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인데 콘조 갈리 카트기 쓰기 총리 간라디 고고민도 티네스기 봐. 다 네, 티네스기 봐. 다 다랑이네. 네, 마시데 탄데 좀이 간네. 다랑이네. 다들 어, 텐시

0: 좋아 섬기 내가 다 다른 게 텐솔라 그 머시데 강에 내가 컨텐츠나 강에 치중 잡상 요리 섬기 되나 다른 게 강에 직 채워이나 콜로빠 머신 버치 다른 무투고 딱 그르사지 그르 기어이나 다른 티랑 랑 탄 다른 게 다 소소는 게 되니 다른 게 알아야지 수행이 좀이나 그르기 체이도 봐 강에 가서 탄 다른 게 강에 차셔는 녹상 그 그래 네 탁 강에 레레 니니 여러서 줘야 인도 봐 네 차상 랑네 좀 못하는 게 그거 오는 게 네 줘가 주는 게 여러서 친 아섬기요 다른 게 나타 카레즈 내가 그 친 살을 때 이따 샤다다 친 아섬기요 다른 차셔네 올 티샤 레가 치드는 봐 니마지로 또딩 다 네 또딩 찍어 샤다 레음도 틀라고리 친 티네 다 그브리데 수수의 뉴버에 미사주라 때 다른 게 쇼 탕하는 알랑다 공진이 수치 수야고 수 총리관도 그거 근데 또 티네 잘하고 양트리고 메고를 잘하고 총리관도 때문에 주부민도 어 김제 그게 친구민도 잘라디 수혜야 돈도 친구민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도 친구다 틴데도 십주 간데 제일 틴이 거기 잘라 차셨나 스빈 다도 스빈 오도는데 타는 이제 그 녀자 시에겠다 뒤에서나 다왕알이 요 말이
1: 다
0: 다왕알 하 콘도 춤을 콘도 자 틴이 콘도 어 제가 니르사다 좋아 틴이 제가 그 머리인데 양이 뒤에서 삼바 지고 제가 가서 어디 한 콘도 그 미동도 그 둠바 슉 잘려고도가 틴이는 봐 춤지고 컵주스네 자 자치지 치르주길 테 다른 게 이제 다 어 내치니 레가니 다 연앙이 내가 망내다 근데 내가 하이나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네 중내다 뭐 내가 샷다다 치 내가 네 야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내가 네 산이 심바지네 용기라 섬기요
1: 글쎄 등산 벽을 사지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야지 상다 벌써다 마무리 봐 디인도 아니 야 전제다 전제 발이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디 그런 게 삼다니 왜
0: 예예 저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소를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고 잡고 내가 망고 여라 그냥 스빙을 차시하고 있는 네 닥도 인데 스빙티라는데 총리 강이야 튼튼 거라 닥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에서 뭐 타는다 스빙이 좌이네 저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라 니주 칸데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그래서 봐 스빙이 타는데 좌다 아니라 야부이도 좀봐 총리가 땡조 쉬고 싶을 때 줘가 다 다닌 진단 아버님 나닌 진단 아버님 다료 진단 아버살 대 초등 집을 주 시분 각도니 들려야 티 좁지 무슨 소송샤
1: 시담디
0: 어 진가 좀 부르요
1: 아 제제 레스 다 단다 민에 강에 체시디 가지도
0: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튼사도 치디니 근데 로드 치무 타는 이제 자샤사도 챙기는 좀봐다 망우스네 자 텐데 돌아 강아 쉬고 싶을 도가 다 다랑기 자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는 도슈레 티들이랑 니께 숨게 틀리지 믿으던 봐 내리 근고 약도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에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인 숨게면게 되게 작게니 다랑 소소는 게 그든 봐 에 로트 퇴 믿으던 봐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그래서 어찌 따다 믿으 믿으던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트는 또 사죠 소들은 내밀 연락선 니 길리스 소고데 치에서 소교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은 다나 표용 마치게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대해서부터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어 통해여봤다는 듯이 저장기 등주토번들이 수토의 맞이 뒤쯤 차셔나 뒤니 시계걸은 듯이 차셔나 듯이 동해역에는 듯이 심슈진의 유일
1: 그래서 다들 지금 마음비기 자신이 내리 성주대로 봐
0: 리리리리
1: 그래서 지난 게 지난 당시인데 자샤사도 난이 열어 리리리 양신두비 가메카리나
0: 아 따다랑 따 냠뇽스네 따 잘챔부지요 따로 숨점 따 자샤사도 내 주주선 봐 따로 인가 가래 이제 네 중심의 교대 롱망소와 당의 팀마롱나 네 이제 자샤사도 당의 친아 에 야는이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된지 자샤사도 치아섬 대 삼부 때부 재미도가 된지 좀 봐 가래 핵이 즉 중네 핵이 양 핵이 간디 많아 핵이 치에 핵간만 그 저기야 요소 차도가 근데 맞아 레아 간신 소소랑 북섬 외우시도 소소랑 게 레가 틀 어떤 게 갈리 가서 카네다 레가 틀 당아 가 발지 가서 가서 채워내 내 내가 그때 샷다다 치아 좀 드니 다 소소이런 게 숨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때문에 그 그도가 제 로자티 때문에 그 드니 소소는 게 자샤 당부 주의에나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드니 소소는 게 잘라 소소요 소소는 차긴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그 소소는 간 지토기요나 드니 소소는 게 티 레가 치월 규림 컨디지도가 드니 품리 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드니 품리 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서도가 리자와 된들 소소는 그 볼도 텀바 극지게 된지 돌아 엔진민지 좀비 다 대시 수도가 팀이 샷다다 나한 그게 시험시 들이 가서 이제 엔다 로브든 로만데 이제 자샤서도 망타 주시 인들이 된대 돌아 염용들 심주 마대 마음 하지어 체 드니 고 하루 흐르서들 채워 수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근데 다 립주 마용 근데 망타가 주도가 사랑 가치 저 어 근데 로비 간디 치마 좀 아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혼이 수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랑 간네마 자 된자 섬 로바 나고를 차셨나 괜찮쇼예 이네

사게 이렇게 아 투르긴 거워자 진짜 여러분 얼른이 또 미래 창을 갖다나 골라 합두 미미 아짜비 다크 투다 다 동게 투켄 잡아 두게 치다 아고 버텔라 라마 캐서 너베 된두케 라자 따바 할리 미서바테

0: 다이 응원에 지난 참아리보디 단내기 뜬세릭 베스르지 럼너티기레 탕마디 갸갈레 뜨뜨잖아 갸갈레 이소네 단 탕마타서디 치르베 줍데나디 치르기 장제무스게 탕마디 디난 다제 뜨디 가르를 참아리 버스게디 코텐세기 락차식 인두잖아 다수 배제단네 지워리 다수수 줍다수수기 쇼네 켄이라 배제단 처부 유뜨잖아 응마 예수네 갸갈레네 줄로그 줍다 문자 망버지 총부르 봐
1: 뜨디
0: 줄로그 줍다 망버지 총두잖아 다 디나 리직지기 조 징게지다 직직 조 무징게다 망부요데 다 리직지기 조 징게기 춥다 디게리 이수네 단다치스네 장젠바스니에 조른제다 쮸바와스니에 낸조스니에다 망부지요데 다 이네치와 춥점지요 다 디나라 이수네 디에게 세마릭부디 표주단지 수수랑랑기 춥베타디 가소레 양타와 임바 주고 디 낭발레 초 립드잖아 야 낭베 디키제 낭베 슝루타 다 양타와 임베 라임바 주고르바 아네 단당간조 장해야 되다 슈고라 로빈 촐람페베지네 낭배 참아직 뱉다 꺄 전부 듣듣잖아는 다 그들로 오랜만 저기디 다 낭배 참아직 임베스지 다 참아직 코라 찾잖아는 지난이가 인도잖아 다 디스스나 덴지직 봐 지수 덴지직 다 잡으스지오리
1: 다시지라
0: 다시지 다디 저디 낭저게 락차다 잡으요리 치스다 잡으데 치디 예수나 다 근들로 오래 다디 낭저 차도비에 지내자 샤도비에 지내자 다디 락차스지데 다디 수수수 그 근데서도 표적 근데 단단지 제메시 다디 창매 표적 단초고리 집에 단초고리 남매 단초고리 아주 미개 날레 단초고리 다 초영어 날레 단초고리 안 저기 넘 뒤게 깨지시도 있기 든지 기다다 깨응어치를 깨워매 바깡을로 다 참아직 배 혼나 또 초고리 승이
1: 아 다시 당신 안 가서 체리다 보지
2: 지바
1: 체리디지 자켓지 폐지 동나 체리디 아주 비시 동초도 아 자켓지 돌아 당나 양 체리디
2: 비지
1: 당니 是吧 라자 망부도
2: 원래야 증내성 경호로야 문제지 최고도
1: 생각해. 나서.
2: 경쟁 가르스나 증내성 경호로야 문제 세브지면 아니 가르 균진 최고래. 가르 규자 최고래서디 아니 시작하고도 와.
1: 나서.
2: 당 가란 증언의 차샵이나 소소링 내디 규라다. 소소링 내디 균진 차디 배진래 당고리 생기.
1: 나서.
2: 배기링 내다 뒤는 주자링 내스지 두고 열 봐. 다 뒤인디 변능에 랍다래 셔야 다 가라지. 다랑 균진치 유자치스 당 안주 비구 막 붙이기 열어. 땡엘이야랑게 가리 균진치니 봐. 가리 유자치니 봐. 주자르네 디게기 나로네. 장 가웨 다 벽이 르네 가르도. 변의 차샤스나 단다 균진된 좀 더 보이는 참르밤이. 벽이 르네 나로네. 참르 발이야 다신 유부체. 디 균진체 디 유자체 디 땡네 아니 르네 인진다 유라게 잡아듣는 거 열어봐.
1: 상
2: 아주도 뭐 이나 돈쟁이 기긴치 인류 돈쟁이 럽시 나로려다. 벽이 루주 열에 벽이 다 냥아 열에 다주 열에 아 체면 안 돼 멍시시지 된데 열에 된데 인류 좀 봐야 아니 때 인류 좀 봐야 인진치야다 유라치야가 난도 야침 쉽지래.
1: 맞어.
2: 인류 좀 봐야 돈쟁이 기긴치 인류 벽이 링내기 카레이 내래 도스도스 신야지다 하코브라지면은. 랍자레지 페 윤진치아지다 유다자 걸이야 즉 조조야 매서 책동아 심주 그다 칠레데도 벽이 좀비 조송 걸달래 아니 던돌레 체마이네지 니앙아 다주 카레 강이네레 숙격구도 아니 저당에 다든 윤진치아 벽이다 징네 윤진단 유다사데 조 주다르 네가 나로려 최투베 등네도 졸이야게 윤진단 규자스야대야 다들 편은 문제 진짜 지치기요라
1: 내가라래
2: 패진 디제 섬섬으로 지지제 디고네 마시기요
1: 고아든지 지제
2: 고아든지 지제 도치기요
1: 나서 괜찮대네
0: 다 고물 안 계신 줄 소리 쳤는데 베베진에 쳤는데 다 진주자 진에 글라탄다 송문시 다 망부요데 다 이내르 진에 망부난라네 조 쳤는데 다 게이기 진에디 조요스 등거요 봐 게이 디네 베베 다 진에 디게 예수나가 저 균제 한데 세월에서나 다 조 등거랑 섬주 쳤는데 다디 배주단 애들이자 직시할 때 멤버체 벤 최점 손데나 디 아니 구세 손데 지에 조디 말이사 다디 가서 근데 로리 남균에 균진 제표제 만전다 한다 배는 좀리 있네 저가 저 표게 있길래 좀리 만접해 아니 따디 신달라 박자에 망부 샤토베체 아니 계속 이제 모토바 있네를 망부지게 당한 저기 링네 디간이야 맞았다제 링네 장년라다 갑교 신이 망부 지도 띵게 망부지 어디 뜻이게 링네 균진 콘랑에 전에 또 처리 생기 링네 바직 인병원에 링네 시윤제 예배나 대회자다 근지디 집어 봐 아니 정말로게 하루벌로 지지기 제톰나 아니 다진에 균치소 진짜 좀 면도 사르시도
1: 제라 다다 안저 그 지나바닝 소브나 이게 다 친상진 나로네 야부 균지 제토나 무리텔 펜토르 발라 미리티네 야부지 균지다 다베지 토즈나 야카티게 리네 쳬요 베차 여당 안저이나 종함을 제가 전부 되게 리네 도부지 안저 베그리네 데가 데나 짜체위 리네 그 좀부지 그 리제엔 차대 잠바 야부 송주다 균지 차베 야부지 제토스나 Jakob Shen Yongke, that Rinne la Yuta Yangji. Tine nge sana Tendrichi Kwa Leng Cho Yangke. Hongpo Shen na, jitang Rinne Bashi ke Lega Shen Jitang, Tine Tendrichi Shen Choku Dongha Shen Ju Bashi ke Lega Shen Jitang. Ani, che ke Songpo Nangyi ke ta, chi Jashio ke Jashio Shen Ke, de la Khutre Mdra Mdra, ta, chi Nguye Ktoni, Nan Dra Kangri, Mangu Tangye, Tere, na, Tetsu Ajang Cha Yinda Yi. Tine te ma tsepe ngan tsu, Muk Ge Soso Pecha Jana, Jo Ren Chi Yina, Soso Pugu Yore Re. Pugu La Tungo, Lonze Chi Las Na, Bui Lonze Chi. Di yang Soso Pagenji Ke, Ngenji Chi La Tsu Chukre La, Yang Rinne Junzi Chi Eba Chi La, Nge San Na, Chung Chung Ne, Pugu Chi La, San Zang Bu Chi Ek Re Da, Da De La, gewa dhugurita, dhipa pangurita se dhije. Tandri che she tozu na yang, pyo miri teke shen yonka sanlong tangda chi yorba. Yang ti pukute la ma, chape se ne ma jo, yuda se ne ma jo pukute ke anjo no lan jasu na, maungpa pukute ke muntita tandri che, o nge apak tandri se, nge muntita tandri che che kusun. Nge sana ti rinne jindita juda.
2: Then they can, tumi tendur sungi
1: chi.
2: Tenne tumi zubri sinye ki iksu tendur chi. Tenne dungyu ki komda sinye ki nyanga kerdun tendur chi. Cheko dike sum da lotar si piku yo. Tende nganzo puyo lopchu tsokchun ki da gyunsu ki cheko si cha cha bari. Penna cha sha sun tanda tumi tendur di gab daba le yo. Gab juru le yo. Tumi zubri di gab jonga le yo. Nyanga kerdun di gab jubse le yo. Lo re ting re. 되네 변에 차샤야 투미 주브리 더버 차샤스 다르게 디나르야 조 실은면의 연대미 최반면의 실은미 등대리야 삼로단 주제제 아니 디간에 아니 수수 익숙이 잠지 된사 근데 냥아 결정이야 변에 다르게 주제 디나르야 냥아 결정 신경 가지 모르도
1: 막
2: 디인 되던 봐야 주제 숨 진짜 된게 지겨워 로림 당고들이야 주제 가려서는 장기 단대지도 들려야 되는데 파마다 기진이야 당 장기 발기 저거 된지 컨트롤 된지 주제 Zohor chengyoge, kertyungge, nyema tamchu. Dati ne, lorim nyewe so tindere ya, ane ya toru chenjeje, chungse, chakchenge zombobo tindereki, da, shukche tindere yorba, chinani jage da, nyema chakso mangbo yorba, tindere tamchu. Da lorim sumbo deli yondyo, ane sosyo chijeje, kertyung che tu, tu, daya. Tindere cheje, rinpo yi cheje, kertyungge cheko tindere gale ya, shukche kyo yorba. Di yondyo, da cheko dozo nge dena, rinne, gyunzin dan, gyudra sa, dozo, 하장기 야고를 샤슴거든. 안 다가는 신기 다 아주 기진지 인디 다 간다 로카나 야 주지지 로젠 소스 러브네 제 로젠 트레브도 베디 제고나시고다 지거리. 디 인디 좀 봐. 다른 때는 네 얘는 로젠 치 인디네 제 조금 뭐 좀도 다 베디 벽이 좀 내던 저기 장장지. 디 인디 좀 봐야 아니 패진 로칸 룹치 디 최고 빼야게 카드 약속지에 샤슴거든. 디 인디 기진지 이내래 랑 뉴제 용서된서 디 Lapkan lupchi di resam kato. Di indi di nalaya, jik lupchi kampo dindir mienpache. 반반 팅산디 티기와레 상당 아주 니앙아 차신도서 관참도 세야다 나랑 바초섬데 티기와레 더저 체디 좀 봐야 아니 루티디 가만 이슈도 저 차수나 안 디젤이야 로말이야다 삼마다 뒤뒤 째째 나랑 저 단대나단 될 때제 관참도 단 자외 레원된 데 카르도 되다 세제 아니 지기 파 야기 체윤도 아니 뭐 갑치도 맞아 오늘 그 도난리도 Sen lobzen shibuji ma de shekya de chigida suna mashin lobchi re dele lomala ya phe ya yigu shib ti me no din de di teng ne ne chi pa ya ji che de an phe ge rim ne ki ko la ya chi khali khali khali ji ngo zhe che ji gyu lin che ju ji sam lo dang ju ji xie ju ji de an ne che go de ya go shib chi che ge sam ge de ji cha dang ye dang de she ta re lob kan lob chi ji gam shib sam ba de phe ji 최고 양탑 제리샤 가리 최고 양탑으로 선단데 진내 균진타 다비다야 최고 양탑 제리샤라 딜레야 약고지 죽토비나 아니 갑조 딜레 데데서 통이야서 지금도 지금 갑조 니요니서 지금도 와 딘디 오다 채널 룹지 제모데야 독스마샤 양티네 신다 지근데 지 룹지 체톤 팬 토메 삼사라 제제 야 갑조 딘데 야고데 니야 또 딘디 네 로컬 룹지 딜레 최고 배야게 직균진단 다르게 최고배야 하고 제일 먼저 제 숙도 지역에
1: 근데 그래서 근데 도마다만 빌리지 라용데 정말 수수 센데 뽑았다 냄바다 야면나 제와크 킴바 근데 이제 이제가
2: 도나 십지어레 오늘여레 나 어디 지진체 로즈든 심으로 봐
1: 근데 이네 체르파지 다용데 정말 제 로즈든 살로 지진체 아이나 저자 진도 총수 대부 대량 같은 위장 근데 신은 총수 대부 근데 지레도
2: 다들 미에 저 금시다 저여레 오늘여레 나 딘데 딘메 갈소레 보소 더보다 딘데 춘이 진유메
1: 소야 게지 붙는 메
2: 딘데 춘메 오늘메 저 진네 수수 륜준 돈나 십지요 제 육샬로야 이제 볼라 자야네 딘네 촌이버드네 아니 간주 다 기긴기 레리지베 나로기 다 메메 참부 전부 야고 여러미 딘데 그 최근 날에 수지제 돈나 십고 체리요 다들 저 송버디는 수수 김장 그 소에 날에 다 나 반남을 눈슈 때 근데 괜히 친구네. 근데 부인의 코란주 가르장이 되고 될라 때 디가네야 지야저 두도 좀도 때 상당히 그 시에비네 지가당배서 근데 괜히 친구네.
1: 다음에
2: 졸린 게 남배는데 다른네 두 진짜 동안 편제 동안 지 잠도 체르 봐. 근데 졸려야 카디자 또 자지 거리. 도스레샤. 아니 라다레 다그라니 알럽젠베네 야 주입네 체 진제 남주 독자 된 된데 전에 중요해. 로직을 세세 당 된데 중요해. 내로 중재 세세 니 세알이야. 내 숙제가 요만도. 세세 당 된데 전에다 니 세토 말바미. 수도 수인네 세세 당제 탈론 용구 말바. 내로 중재라 세 세빈. 아니 약도 삼세. 아니 아 진짜 간 숙제 같이 이게. 도스레샤. 그래.
1: 소소라 주부데보 제다 생각 데모 제. 근데 지금 로직에 되게라 진도 뒤잡아대 차찬라 아 소소 센데고 로마나보에 지부지 여리 에제
3: 제제
2: 지부지도 와
1: 아니 제 신나라라지 로티 조시 바제 근데 나로가 양시고 근데 로잔도 여시 근데 너네 휴디 생거 태효게 된다다 양나래가 근데 최애잖아
2: 다디 망보여레 디나론네 당에 생거 태슈 찍디 카레스네 아 사고랑아마 되제 네 진전나리아 포모츠아레 빠상 부지스니치 데리아 네 터키에서 좀 비유전도 근데도 강에 가르도서 좀 봐야 그냥 강에 개민도서 오늘 저는 비유멍시 하고요 마 오늘요 마 내하고 그러 봐 근데 다 아주 두 스탠드 보고 다 다와지 다와니 저리 약게 근데 라스도도 먼저 다 기진 게 쳐봐 쳐 그러 봐 이 로고 전부 차샤라 가서 니앙아 결된 게 지 당부 님도 쳐 그러 봐 되네 전도나 쳐 그러 봐 님도 나 레벨 로고 전부 더 접샤 신 당부 된 민도 대인도 좀 봐야 니 보면 되게 저 저런 게 직간제도 쓰든 봐야 연락 다 수수이 개이 자야 디 내 수수이 랭겐레 찍이 요사 개제 띵원에 알아야 원에 심구 쉬우시 되죠 악원에 다 타베진 레가 디 지단 찍이 요사레샤 랑가데 창조 그 남질 두고 요부자 아 페진이 던돌레 슈기야 시라도 삼제제 딘제게가 슈긴다 심다 심구
1: 소마데
2: 어 심슈 딘데 쉬부티에줄라 어딘데다 다딘데 망 나타 망부예
1: 나서 제라 다 제딘데 이나 소소게 딘데 그 상고 근데 나 효녀야 나
0: 다치단 체스나 응즈다 계속이다 단다 기겐게 차와데 문제잖아 길라내시기 다 숙긴 첨번째 딱히 요 말을 생기 한다셨으나 갈때도 요 말을 봐 다 있는 언저기 다 심주부지기 원내 체스나 지단 체스나 다 남유기 먼저 벽이 링내다 드베기 릭숑고 촌도인데나 숙이에 손지다다 디난 드베기 다 제존베에 손지다 좀 뒤에 손지다 디네 지단 체스나 찌라 핑그 연에다 심어서 다 이내를 다디 근데서리 침부르지 마제 심주고 데르도 전에 미다 지단체나 용용을 차대 얼바 타바도 칠레를 시 인도 전에 미망부지게 그거 말을 봐 지단 갤라고 전에 실랍제 나라라 딘데기 규제치에게 고급지 미도 전에 아니 다 편침부 유메심어서 다 이내로 소소 장원의 칸투도 지기유 다 제마야 다 근데 소리 디간의 슈케비에게 저와르지
1: 제라 대응은 세댕게
0: 金星切扎是，金星切扎，那个新旧的，个切用的怎么切呢？切到切了，然后就切扎松散的。对呢，这些呢，当研究人员做不等着，才得怎么切嘛？当等着看到，当新旧切扎是用的怎么切个？准备就得开始研究了。是是是。这得切个下大小了，别家也呢，用个多研究的。嗯。他给家先生，他马这边忙把切了的，他忙把切了的，但这位来个。 忙不急，跟这些个没得，他前做个新旧得了对呢，他忙不急得了，开学等的差一点就得了，别吃人家那钱个，他得当着阿姨陪，刚要融完钱了，哦，送修也不过啥的，谁让着都，哦，刚要融完钱了，门推到得个了，新旧些个啥的噻，新旧个得了，人谈钱不多噻个，总等着被拖上了，那忙吧，这样做个就让修旧我那一拿着，要么呢，叔叔来看我那一拿着，得看了开学等。

0: 아직 양아랑주 차수수 링네기 링탄디 그린 줄 봐라. 제가 된지 통고도 다 제가 말에 삼노다나 치와 수수 미리 내대내래 답변도 링네 디편도 아래. 총선에 말에 결을 대내래 링네 디십지 핑도. 난 맨날 말에 탄데 로디시아가 로마라 대비내래 링네 디 팬데 팬심 버려샤. 대진다도 응에 증내기 증탄하는 양은 지치려.
1: 세나 대인대인 다소 두지 지치니 그지 지기 세다 지기 객토 내든지 지송연도 참 만족가 되라 진지 세다시 차배 세다시 아니 주자 세다시 근데 제대야 다다다 나랑라이나 지가 강아 근데 세거 제 담방부지 롱티닝친 나 이게 당한 내가 세서 되려발라 다때는 마지에 용도 잠바 그게 돈이 된대다 양다다 롱티 니니 뇨르 뇨른조 니티 다니 뇨르 뇨른조 근데 그 얘도 잠바 양아랑게 그만 나지도 나랑게 다들 시에야 바데 미카츠 자고바이나 그만 맞자고고요나 다다 문이쇼 고고요나 손주 고고요나 사데 근데 그 나랑 제로 망부지 체다 체기비 가인라 체니이나 소소게 다 차콩 근데 그 돈에 다다 지니가 리니 주자 테네 지 인젤론다 근데 체긴돌아
2: 단 덴론스네 다지단스나 강연소르 지인스네 당한저 되게지네 데 근진 치고요 나 지단스나 팅상년 저거 두급지 인도잖아 타게 예숙진 붙이 아니 타게 나라라 그 육치와 있네 다 망무지 디나라 같이 같이 업에서 시기도 아니 당한저게 되게지네 근진들 체수나 단다 강에 치슈 다지단 체수나 다다나 근진 치에게 미나들이샤 아니 근진 진행이 민네딜라 다지단 차수나 진행이 담멍시 템보지 거기성기 라고도 멍시 템보 대간에 아니 수수이 신이 신라 덴토보지 저랑게 마신 발신달라 야고시 덴토 마르바 디 직전 아니 대진내데 진내데 장배기 그림 나로라 다딜라 가신다 아니 답배기 동에 숨슈 지교 망부요리 다 이내를 숨슈 지도 유튜브 전에 이내를 다 장기 당상기 레가 디 디다 좋아시부 메베소지 베나 좋아시부 민도 전에 다디 숨슈 디 림베 마 냠주고 도가 아니 다디 연애를 다 수수 잘하신다 지능도 전에 안 주게 님 주기 디나다 팔람 작게도 치메소시도 우리 망부지 기스 나나다 디스므슈 디 여르들레 이내를 디 바로 바다의 쇼크침보 인도잖아요. 다디 라나 로드 유네르 쭈투고 뭐 말을 봐. 다 지산 디 강에 침보 지르샤 생기도. 진네 다다 자기 투급지 인도잖아요. 안 저기 진네 디 다 수균 코네기 탄네 기 캡자 지단다 규자 지단 아니 디 다 틱지 제를 르베소시도 팅상 인도잖아요. 자기 쇼크침보 인도잖아요. 다 드럭이 탄데기 드던 듄네 자기기 되게 락차되게 표제 야고체 규자 치토비에다 신 제수 진예기 다 하나 탑람디 야고체 표주 동투고 했었어. 다시 모톰나 아니 먼저 간잡네 당하게 수준 규자 지단 다가 관련이야. 민망부 직진에 두주여 말에 니나 옆다 한리기로 봐. 어디에게 강해서 침부지르사. 다시 버티 체수네 지단 체수는 가는 저다 진내 수준데 균제 제바 코레 용문도가. 저 네가 나서 되체. 답변은 먼저 진내 디 균제 체 저도 먼저 표주 당해 들어 봐. 표주 당도 전에 다 남규기 저자니 강에 간을 표주 당고 두잖아. 아니 거기 간을 표주 당 도매대. 다 변화 차선은 가는 쪽 턴자 지간을 표주 당고 여바 차선은 턴자 뒤에 들었기다. 저단 뒤 등상 명의 거고 단 둥고 두잖아. 먼저 다티 살도 그 누버지 고기 생기. 살도 뒤 단데 턴자 있네. 자 제부 뒤에 간을 표주 당 톰나. 뒤에 균진 지르샤. 살도 뒤 매소는 이마 수균 다 장 간을 샤는니 다 균진 뒤에 근데 중요한 순상 심대지도.
1: 제라. 되게 대마도 어떤지 용도 먹고빠지라. 소속 다
2: 유진의 규마
1: 세마토부지 여베 나와르지 다 진내는 여제 야본의 여제 이나야 다티 시초카라마
2: 베토
1: 시초다 튐부지 베마토베존르지 다 딜라 난주 휴지야
2: 쇼크베요 다데 조데 사드그지 능안주 팅상게 사드그 천재 이내 다 가리 이내 단다 AI 기 표주 방법던 것도 가다 되게 영에 전에 굉장히 야고지 생기 단다 AI 기 단다 천재 뒤에 영안주 표기 진내다 냠제 치토나 안주 뒤에 굉장히 야고 치토고르바 게시디 냠제 침모토나야 단단 미점링게 미리문도 이제 망부직 뱃띠 근데서 에야게 던져띠게 망부직 답이야 침모친다 갈 코란게 내가 갖고 뱃띠 채토거리 내가 언제 단단띠 채띠도 잘래 토와 말바 저당 언제 딜레슈께 거리 심삼르시도
1: 제라 제라 투지치에 대 저거 마오바 카쇼르지 에제
2: 제제
0: 뜻칠에 이 기긴게 칠에르 봐 아니 르네 균진타 다르비기다 데모 치슈디 카레스나 기긴기 루트치야게 탑람들라야 균도당국 상기 nanga mo raje da che di jang jang me ba che ba lo gang tin da lo le lo man da pen ju che go ye ba tin de che na ga nang xin gi lu ji gi da gun ju par sum chang ma lo mo zo ru sum ya gi lu ji chi ma do gi gen zo ru sum le lu ji tin de me ba che tin de gi kar so re shu ge tu bi na ri ne gyun zin ta da gi gi gen long tin ne pe jin kali kali number ge to gu ri sang gi ni ya sa ti de da ya na lo je na lo gi ne gyun zin gi o ko yu gi 윤진단 다르비기 내다시기 요시 디진디사다 한다 지조랑을 야 파데네 한다 어 긴진된 좀 수부 다가나지 년저카기 제롱기 한다 차데 차심을 봐 년저 디나로야다 야바요레도 고요레다 가리네리 체식 동알라 아니 디나로야 땅가랑저 벽이리네디 즉 창조도 다디 영이 내다디 컨데지리아 교주구요레서도 시작하고도 와 아니 단대 년저도래 배주 땅도 좀 봐 이네네다 아니 균진타 다 답이기 초려 숙침부 배주 제비 있는 님이 아니 전에게 대론된 넘버 게토 그러 봐 맞아 지기다 년절 될래요 가장 야침부로 봐라 야침부 인도 좀 봐야 아니 코나로려 지 말한저 링네디 배지 쓰임 두두 아니 디나로네 야지 다양고도 좀 봐야 다 대론 채도 채심으로 봐 디인도 좀 봐야 다 가랑도 초망부네 배지 숙개비아디 개침부로 했음 것도 되지지 나 다가는 신기 당간주 양 랍자가 초연이 초지 때대 버봐. 진의 균진다 다르벨이야. 강에 가르치고 알았으면 당간주 기진게 롭생급로 다 진짜 최고 망고 빼지지 약벌어지리야. 치가 지고 열봐. 다 이내에 콘주 나래야 마지 로저제 카바들이야. 고치 고저제 지 교인 나래야. 지 주제지 아니. 지 알로스 잡다 마제 자윤도 봐. 아니 안주 세베 깨지 뒤당 코람주 초하게 뒤발 바다도 와. 안주 세베 깨지 뒤당 로메 초에 발로 바다도 유디 땅에 다 발라라 됐으니 Nian shebe gyeche di da du si res, di res aache, shwa? Kirangzi chuang nguyo le ya da

0: 팔로 권연구관대 샤 섬을 하고 싶던 다스기요 아니 장기 카바르나로 거주부터 당당 아주 기경기 계제 팔아 팔다 요리스 대기리랑 하고 전랑 이제 섬을 하고 싶던 다스 아니 배신 강에도 반에 최투 그랬어 된적이 게 털람된 데 가냐 숙자 가지고요 뒤에 전론이야
1: 카티
0: 진한 파르다유디 수수삼데 야고똥 사투조 딘디지기 람네 주춘치 아소 제제샤라
1: 라소 제라 탄둘랑한 츠케 지 사테 망부지 근도세 체나마니 그 송낭소 알라 다데노네 다다이나 마마부지 가다 카바르토니 겐치에다 충이게 닌토 다지 데네 테동라 다지 베 가부진가 다데네 자마다 친닝세 소소기 체레데다 제니지 송나 베그리니 준지라다 남바사바 근제제지 세베이나 다당한 츠고 로총 남바가 가부시사리 지나만이 되고 라다 땡에 상로다 돈이 아요나
2: 땡상기 깨진다 나니 라버도 경인기 대동선 제수나다 만족이다 진내 균진다 규자 지생에 되는 띠고 지제생기다 띠고 야오지레 따인네르 띠고 디나라 미 드미나서 쇼초르 봐다 진내 인문에 유여바 요르라 메바 요리 아니 미 따 드미나서 유드즈네다 만조 로충원다 다 만족이 견고다 신로 만족 다서 띠 지단세스는 해바 침부터 생기 하월도 新庄满足的也就是那其他就是铁东的地步我们就水军给表给张面南罗那些别的肯定是印度在那到底肯定是说的你要是什么这些生意的别给人家些点的真正的铁东了就是那当年但忙不明度但拥有这些给三路的国土没办法打是吧到底真正印度在那我做的顶上也是那年头以内这铁东以内这到底这些老穷也给三路的国土有所那到底其他就是那他他不是 믹스에직제는 맛이 다 근데 로그리 이 앉으면은 먼저기 쫓아와다 다 디 신예기 미디기 다 탑람 만자지 꺼내다 미기 이스무 고토부치 중나 안 로충어 대기 제단 제스는 딘제라 다니 망부지 체그리 쓴게 도 심으시다 망부지 등산 찾아다 딘제 년통그 주도전에 수술의 믹스에 개주면은 다디 자도 내 규비디 망부치 토고 말바데 멘두전에다
0: 대변년도 대진탄 유바체 아니 대동 대진탄 가족 유네다 다녀야 되는 용료를 지르셨은 게 제가 그래서 이 진내 유배기 길안남배다 급급로 태도를 투배 주나 아니 야구를 지면 용해 숨상이 되시더니 시에라 다들 기란게 숨어나시 벽이 진내 균진이야 다 남바 살바라시 가르고도 사대 겐스대로 매 숨어 다라샹에
1: 제가
0: 바이야 아니 전화 열어봐라.
2: 네.
0: 최근에 민아 밥에 토비나 아니 윤진 씨 나바 살고 대회 그냥 망고 튼도

0: Tianqiang Sisa Tong, Tianjia, Tianmo Chiwa Jieji Guo Ni, Rindra Niwa Gongjia Tachong Zai Di, Gondi Luzan Rindra Jia Zigo Ka Yabu Niar Ni, Yong Yong Jia Luzan Tianli Buzi Tobo Gongbian Ruo Jira, Gondi Tongjia Yanxi Sangba Ri, Gondi Luzan Rindra Di, Jida Jibi Tsi Jie Nian Ni, Zhou Nian Bar, Ningzhi Tong, Lasa, Luoka, Yizhi Jieza Niji Nianba Ri, Rindra Jia Jiwa Lang Zi La, Jilin Nga Jia Dengjia, 草这些日记也把动基本要了公共人的日记囊中间给这些了草架构架公共人的家东家农家公共人的家人的这边这其列公共人的上一把人荣中就录制了聚集就中言吧里面间人的家人把的家就公共人录制了两点零组家七个大的主义家浪上街集动 Sāng yīg gā jāy tā rindar lāng tā kī tā cā yī bā rī jī sāng bā rī. Lā sā zhōng qī rā jā zhōng qī yāng bā lō tīng jī. Tē wā zhōng qī rā tōng jī lō nīng tōng nī rū lō rōng qiong jōng jā lō tsa rindar bē yī lō zō yīng bī ngū nē. Lā sā zhōng qī rā jā sāng tōng rindar jī rā tā tē bā tōng lō tsa lā tōng sīng tā cī bī tēn lē kō tī lī yōng nyāng tē tō gōng pī rā tōng wā. Mō yōng lō jōng tē lēng jī tā gā chāng tī gā kō tī tū kū tsōng tā tōng wā jī jē yī jī sāng bā rī. 一切中外家书记言吧申进级一切人的党部的家界东巴南上周节节是也也巴东少部托话东人浪家巴达人娃张林家该是七八级级切除林也啦高定人的了级就这人结果东咋个这边结果一切啦出家人级上巴里罗卡中期的家中期言吧娘家一罗卡人的党部 人浪的过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节 제네 타라 콤보 냔다와 존종 카살타 녀드제리 마조 롱종 종자로자동 르네 요코라 총대한테 냥지 공필을 동위 상소라 동보매데 린더라 란테 끼데제 야라 린더라 띠네 天烈 답일동 天气라 거별라 종치라 다제제 토토종 제 예지상바리
1: 내가 레코니 배니 저러 예체니 그니 용용지 정방아 예마망 튼초지 튜미 동호마망 힌트자까지 말에 튼드라 야튼 고바를 장정 로용당 라다키비 치드윈 파리 냥휴 통도 라사 초이바지 야용당 상용종 종차라 종최당 향종지 정방아 예마망 튼초지 튜미 손주 통도를 용니 파리 시바지 냥휴 통도토 마망 튼초지 튜미 디규토 동호마망 힌트자까지 말에 튼드라 야튼 고바를 장정지에 조위 농도당 공도원 중호 대인 라린지 랑야 지라 로용기니 청소 대이 가치 참수지 둔인당 둔은지 둔인지라 서대희유 바리 로참농 른방아이 모망 툰조지 툰무조이 양의진긴주 양용당 머릭리둔지 둔은당 송대희니 가소수로 로콜도 로저르당 예림주흉 로진농 청록 차다르동아 대인 탄창 중습제 해교 소지리기 카효티니 머릭튠드르 장정지라지 순양대비 빈춘링인 머릭튠드르 야튠 고바르 장정로용라다당 종화머릭진튠초빈두이기딘조희비뇽왕 로보로 여유바지 야용어머마 튠조지튠마 자희장제지 뒤레사비 히브르라니 사제당 종초준비 희고강 탄창 딘송 사제지라디니 yunan jinje chenglok chadara loyong hiba tang, xinzhong mangcho tang lunma te yin. Nyangmei kankili duyong mangtara kakyoni, rei zhuzhar hidi cungmei marik tunzhi la hiongne jajura ngunji tingzai tupa hi yu ji xieba ri. Mumang tunzhu ji tuyong mo dinzi no bu, mumang tunzhu jinje zangtabu nuba gangli duyoni, mumang tunzhu ji chenglok sadzhi hibi hi yu lang ya duyongchur ya bu hidi, yirindu chenglok tang marik si ju zhuzhar tingzai hi yu yin hi xieba ri. 南用中也得向我们听出去听吗胡适列一南区在地银汤堂蒙苏罗罗巴清清瓦然中所恰空都没地马里听着的一样听过把这精神简直于定别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 무이 드린체 드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나다도 삐려 봐. 와, 던체 히트 들히트 차와. 들 충주. 되는데 던체 마보 뒤년도 초발아 때니. 던체 마보 뒤년도 뒤발아 때니. 아니 계속 그치려잖아. 아니 주라빠. 곰부. 아니 가서 미기 태가 될 거는 전타바 미기 태가 톤트비기 던저기다. 아, 주라빠 돼서 차용 그래서야. 히트 차위 그 던체 돼서 마보 초발아 때니. 타말을 치려잖아. 아니 아, 가서 미기 톤디 예비가 아니 곰부 라빠. 근데 작은 너무 루스 더 빼리 다 대관에서는 이게 뉘버 절반나 민을 잡던 절반 유세니 다들 전체 나인지 아 민지 인지 종교 집이 그 깨지 당 이게 장바여로 와 이게 장바 때문에 마보지 니사 니지 마보지 니한테 쓰 초반 저 뉘버 절나 아니 민을 잡던 절반 유세 대라 때니 아니 공부 라바 나인지 아니 주자 그 대주 모든 비겠더니 아 민세야 됐다 군전도 그래서야 Tengdi sila, digi nola dil siya tiga, ani yege tsengi yoshi. Gomba siya tiga, ming tsengi yoshi. Dil mambo ji ndibala tini, gomba chapa nangi ji, yege mambo ji chokpa ndibala tini, ani ming chapa yore siya. Peda tengi siya tong tariri. Ta tenzhen yinba yinza, ani ming jete, ta dodo chari bari yisa, ani ming jete, ta yege shi. Wa tenzhen yin dila, tini yege tang ming tani da, ani ko jindri gin jayana rabo ji chadi yoshi. Yege te ming jete, 민데 이게 돼서 뭐 뭐지 인디비 인디비다. 대인들 다 낸든지기라 대니 낸든지기라 대니 아 아니 아 템 서버다가 다 단주고 짜고 놀아요. 다 간지 소리 있잖아. 이게 콩이 미용데 민그 콩이 치슈니 치기 되나 때 말시스. 어 이게 콩이 미용데 있어야 될다. 이게 뭐 뭐지 진디니 아니 디 콩이 다 민세야 되신 거래스. 아니 미 뭐 뭐지 인디바 때라 대니 아니 된지 쳐버때 비기 치 저그레스 아니 직대가 어깨자기 제발아서 봤더니 아니 된소마 땡겨레스야 대인들다 단주가 짜가 친들아야 양지 집도지고 마 간에서 메모고는 마 고만 제용 비까잖아 아니 진주 집어 마이구나 된중고 짠된비 민다 된주 집어라네 된비 직다 된된비 나가 제바 예멘데 이게 코니 미용이 미국 코니 치중이 치기 되나 된비 소세니 아 팀 선보자고 공수비 단주가 짜대다 아니 제가 책이야 봐 아니 이게 직장바 대소대 민주비 지자마도 대소가 되는 거 짜니네 된 되게요 말해 대들 이게 직장바 그 된 때문에 네가 매바데 아 아니 나서 다 배 강제 바지더니 다 다직 나야가 놓고 아야 토모 많이 받은 대동라보지 차대 바지 대인들 다 민주가나 다 많다야 다 이게 니서 니 이제 누구 많다야 다 이게 니고 다 대를 하봐 이게 좀 이해가 된다는 거 알아서 니는 조교 대인들 다 만타야 이게 니사 니인지 니기 세바이나 오나 만타야 치뉴타가 니기 이게 니다 가래세는 그래서 좋아지는 거라 다 치뉴타야 니기 이게 니다 가래세들 다 미지이나 치 만타야 다 미기다 진주니다 다 초고 근데 이 바인데 아니 미 미이나 만타야 다 미기다 진주니 니거 다 빼나 가서 빼지잖아 혀다 랑다 니다 혀답이냐 혀로 나장 혀대로 와 됐고 가쇼지 못된 거 혀쇼지 가쇼도 있고 혀씨비 그 잔다 그 혀쇼지 되니 되니 못된 거 랑이 랑히비 그 잔다 그 최당 랑히비 그 랑이지 랑 다니 되게 되니 못된 거 나사기 니답은 좀 봐이나 아 드로니 센스는 니답 다 되는 게 집에 차게나 아 나서 사마사지다 아 계속해지 카다 아 나랑 그 나다 치나는 추디비기 냐다. 아니 가로지 괜지가 따다. 대소 초마 윤희 야바이나 초마도 지르잖아. 만타야다 얘기니. 혀르게 혀르다비인지나 미기 혀다 진주 자스. 랑다비인지나 미기 자다 진주 나. 니다비인지나 미기 나다 진주 사스. 오나 사제지 카다 나랑 그 나다 치나는 그 냐다. 따게 따라서 바라다다 따라서 바 대소라야. 파티바이나 이즈고 토니 카다 나다 냐다비 대소 이게 찍다비지 차려야 왠지 대소 때, 그 미인들, 대소를 치르잖아. 그 미기 때 기술 진주지. 딱 이빨도 여기 봐. 니들 카세미도 진주 아래. 나세유께서 진주 아요. 천왕이 냐 따버리는 진주 아요. 라다다 따 따버리는 천왕인지나, 고친 라다. 미기 따 진주 아. 무슨 초바. 된대인이, 아니, 혀 따버리는 미기 때 진주 대니 니발라 때니, 샤슈지 대니 모자대바. 된대 랑 따버리는지나, 이게 니, 대니 니발라 때니, 라뉴기 대니 모자대바. 니히바대가, 리리기 니지 대니 모자대바. 아니 카스야 되게 미기다 지주 인디바르데라 때니 아 계속 계속 카다 나랑 나히바텔라 때니 지주 나다
Madin de meeting other Jiju Nanina Nibalatini, Ranuk, the Mosa Temba. And in Yatabal and Sumaina, meeting Yada Jiju Alla, in Dubal Teratini, Chenang Yamuk Nya, the Motem. Rather the Tatabal and Sumaina, and in Gochenda, meeting the Jiju Asan Yad and Dubalatini, and in Sucha Tak, or the Mosa Anting, or Sucha Tak, the Mosa Anting. Tentingina, Manta, that is all children, Jiju Shuku. Tak konti kiba tesora a yona ya ta anta te ko izula ko diga bas tindra anta izula dibate ta kesa chi kasla ani ko diga bar tindra ta anta izula dipik te kesa chi yung toma zongken de a ani ngolo za lo den hire cha de ta ngolo za lo den hire ko khori gen zebe ge dai nyin ko diba se ya tig no la a ani changpa phla anta gi zipa bduk che la pang se ni o ta mi gi ko changba go jin do jin la sa ba ka me mi changba ti ji ngue la ani plus de ngin ju yo bi kas la ani te so la che ngin ji min ji che na ta tu ni sun de go res jin ju a de ta yi zu la ni sun de go res ta de li ye zik ba bu du jin la pa sa na ta go jin yo de ni yang ji la sa ba de ni ja de pe te so la ani jin ju a tho na ta yi zu la ko ma de na de res yi zu la pa pa yo yi zu la du ya ba re du gre se ni ani ko That did you go by the Yayani? Sheila, only young tribute dojikian. Only Nansote, Liki Jimbo Ambok, and Juliore, Liki Jimbo Ambok, Nonia, Jamba and Pella, Antagi, Kuchik in Doti and Hunsini, or that Jamba, Pella, Pills in Ninjuro. Ah, didn't make Jamba Latin Ninju, Yubi Castella, Anta the Nis and Drugo Grace. That Terry Yabaka, only Gig Janimaro, or young Yeda Nebatini, and Goche, Dotian Lasso Batin, Jerbik. Tene jinju ato ba tene ngena ta teso la jinju ato izu la nis ani madin and grace izu trigong grace ani ani gong yangjin de ngo lo zao lo den xe rege dayin nyenko diba ngong cik de la ta kong rege kase bo go go ni ani ma ndeban zeya ba tene ta tene yin ba yin za ani yige ka lan lin korang go nola ya di tata ka barda la ani jamba pala anta nisun trawa ta ani guji zindo la so ba ki teso la ani anta de koro bong ba ani yige ka lan lin de ta Chichir ko toni, ta novi khansu meba. Ta te ige nishe, ta te maase paga ta mingi ta jinju ningi tola, ani teni mangi zoni, ta teni ngayla nginju jarba, yangju jarba. Ani mingi tela ta rango, lango, sango kateni ngochen jarba. Ani ola ta yatara, ta lata kateni ndochen jarba. Ta te mahin paga mingi tela, ani kikhyanji rama naro kateni yangla sawa jarba. Ndorna ta nginju ta. Yangju ta, ngochen ta, ndochen ta, yang laso ba tene yige mambo ti ndi ni ani mi chiba te, ta hachang ka mambo si ta pe na, na xe di nipa yin nip da palan sui ba yin na xalo na jang nip nishu je, tenji ngo zang de nip ji bi ka mi ndak tengyo si tenji dar ta nip da palan sui ba na mi yin na, jinju ba ani yang, a xe di yang xeab ji di jang di yige sun di ni, ani nishu ka tenji ngo de tengyo si tene yin ya ta pe na Ser tabalan sui bayna gas anum ser isarina ko mingi sa jinju ra jinju ka tela yang eja bas ko yigi yendi bas tini ngul tabalan sui bayna tanga ke jingari ngari himi ngi ju ta mingi nga ani yang yapch jinju la yang yigi yendi tini eta ba seta ngul ki bi mi yigi yendi bi mi de so ka yang ra rang ga da yi ga ani den de chere se den de ngo de ani ko teng yor tini zala ne tabalan sui ne yigi yere ani chichi chichi bi mi ta teme tsiche ni san yana ni yinche tsiche ni san ni yinche dibi ge ta mi mo bo pe na lakpa ta ban chen ba ina la ka ye lakpa chen ba ina la ka ye la ina jinju mi ge la da jinju ga re pa ina mi ge pa da jinju ar mi cha de re te ni kang ba ra ka da kang ye kang pa ina mi ge ka te ni go chen ra te ni jinju nga pa ta ban chen ina mi ge pa da jinju ar te ni tsiche ni ge ba te ni go da Ta yin ya, chando wa ta. Chando wa hi bi ke, janda ke, chando ji mati ji tuen yi ngo zam ten gyo rwa, chando wa se yun ti sa. Nde ta pala se na, cichin sim si, chep, do, wa, cichin sim si. Cichin tangpo gu nong la, mi ki cha ki ji zi jinju pa, yi ke nyin di ba si. Tene cichin nyin pa, do ta pala se ma ni na, nyinju ma, mi ki ta, jinju a, yang, naro si, yi ke yek chepa si. Chando wa hi bi ka se la, mi ki, wa, jinju a si. Tini yige nyik chibar. O tini tizila chando wa dabi ina ku cikchung sims. Tini gongchang tang da. Tan deso dabi rin suyma ina ane cikchung ngi chibi.

0: 딘디즈르 찬도와 히지비 잣더가 찬도 좀 메지 뭐 잠땡겨 되네 이게야다 송쟁 감보 세는다 잣든 치치 세는다 멘코르 파츠크 세는다 던체 첸차 세는다 아 뮤지 리뉴 세는다 다테 리파스 로지 리파스 단데 타벨은 좀 아니나 데소데다 치치 예레 치치 예젠지 아 되니 미지 송쟁 감보 히비가 송 치치지 쟁 치치지 감 치치지 보 치치지로 아 딘데 치치 예그지비 그 미지 근데 자든 치치스 맹고 바줄라서 봤다 근데 그 치치 예젠지미 근데 이게 아따 간이세비 맹옹다 어 리히 쥐비 왕보다 중화 마마 신선 자켓다 근데 답변이나 따 치치 마보르는 거 간네 살위 메롱 세비 치치 두 리히 쥐비 왕보 답변이나 치치 두 중화 마마 신선 자켓 답변이나 치치 제다 어 딘들다 아 데리자다 마와드는 마보요 딘들다 내서 좀아야 고 민차디요 디더다 돌나 다 도도에니 히지디 치리세디르다 민세안데 아다 이게 니사 니인친 디니 다 치친 찌 야치 니스 예 nga 둘라서 봐 치치 강아로와지 드니 아다 데니 모템베 근데 그 자치르다 민세레스 디인들 민거 짜위 지차가 존다고 지차나도 치리세디르다 이게 짱바데 소르다 이 민진이 이제 존휘집이게 당세야겠다 이게 짱바데 소데 민거 아다 제레스 민제데다 데레 단도 치르잖아다
1: 明个就是过的。根据采满满的天津的，老百姓们小区接近的，基地采满级别龙井的，新建采满南拉各段下。这里拉上五米七的里，从这里些中间车距间，大家可以用老百姓的，选择新的部位新松柏。
0: 근데 니 바데 체르잖아 다 민거 어 고덴다고 되지. 다 민거 고덴티 야용디라 아 용달 가르지 야레잖아 다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그다텔라 민세레레세요. 다 가르가르게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짬되비 자스니 짬라디 양케요레. 다 쇼탄 가르 쇼탄 그 미나 이게 드만디니 된지 뭐 되비 자. 근데 지라 민세레세. 다 내던 자와지 아 나선 장게 사자 뺀다 그가 장생 그 간데스 요르다 장죽세야 되기노나 Tenju ngon tsuepar nipao se ne. Ko mingdi xeyo yung kazi, tenju ngon tsuepar nipao se ya. Ndeetan, kongde yige, tamman di ni tenju ngon tenbi ki dhala, ming se le se ya. Ta nende nye, nyechi basa rabo di chikpar. Ta dodo xeke na, ming se ya te le, chache kante changgo gandu se di le. Ki, yige tamman di ni tenju ngon tsa tenbi dhala se yendo ki, yige tamman di se ya nde, ta ming ke, tani chichi tangpo se. Ming na yige chi changpa ke ming, tsawa nye, tani yuwa ma re se. 얘들이 미나 만타야 이게 니서 니인지 니그리스 더마 히바다가 니다 니인셔와 얘들이 미게 저차게 차니기나 이게 더만 디바데 아 꼭 차제 담으라고 지 이게 직장바고 대대 미니바리 제제들한테 공도 해봐 남기지 사지 선지근으로 이게 장바대서라다 대대바 직장 요마레스 빼나 사마사지지 카다베데긴 고 대대르 그래서 바이나 사마사지지 카히비까지 카도고 아니 사마사사지 카지 대니 모두 땡겨 Tapi macam kat TV kaji kahsi batera, ani ike cangba main batera jinju, ha, ya pas, tengok cangba mari. Wana kahsi batu minte ke cuci ke jauh kangrai sana, kahsi batu minte jauh cobar, ko ike ni cobar, minte kah dah jinju ani cobar, tengok tu jauh cobar ke nona yebi ke, kah, ha, tapi tesis tu ike relevan, tengok mari. Macam tu ni cuci ni tu yebi ke cobar kah saya tengok, tengok ngau tengok, tu minse. Tengok macam mana minte apa nanti main na. Maka kau mungkin mikir begitu janda langsung bayi ni na, nanti tapi ini na, kau nanti tu coba kau nol lah, ah, tni mikir ma, jinju ka, yang, gak, sen coba dia lor wah, tni nanti kau coba nol yu bi kau, ini rela wah, tesis kau tenteng enggak marai, ma dan ka, rela kau tenteng enggak marai, tesis ini cangbas, mikir jek jis, entah tesis ni ada tu nanti bi kau coba mikir saya janda kau, tni ngau tenggur, ngasuh cerita saja, ah, ani zul lah coba, ani thomar sibi. Tapi saya tu je tanya ngau tu, jangan ikut tenggur. Oh ya, tenggur ni apa yang tu? Ah, ini teman digugur es. Oh, ini teman digugur es. Tiada minggu tambah tu, ini teman dunia es. Orang ini teman di bawah macam ini teman dunia tenggur es. Ikan teman di bawah macam ini teman dunia tenggur es. Tapi kau kita minggu sihir. Tapi minggu sihir cerita kau tanya ngau tenggur wah. Jenis cerita ni, ini teman di bawah ni kau macam apa? Ni apa tu? Tanya ngau tenggur segi bijinsa cerita ni.

0: ジクトンジュスとショバでロチョンアでゾショバ様むざ。日本でてらまランジゾゴモでティスコンゾタンジタヒンロマンゾイナンラレガンロムスンジナゴモでティスコンレジでジャゼサ。ジャゼセでニエデルゾタンジ。でね、様ヒョマトでのオンロゴ。デンジリサでヤヒュリのショガ様でニバでヤゴジサグバ。うん。ロゴテラチャジェボンジダチジュダンデンバ。うん。でニバでチェマロンバ。
1: ジクトンジュスとショバでロチョンワでゾギショバ様むざ日本でてらまランジゾゴモでティスコンゾタンジタヒンロマンゾイナンラレガンロムスンジェジェゴモでティスコンレンジェジェジャゼサジャゼシゼでニエデルゾタンジジクタンアズツンバサグユナツンバティナマラソバジャジュメレデヒンデテネジクジョゼジャボンラズトゥンデヨロゴペグソワルバナデネガソナムジュンゲタンチバドチェンジェンチバンドチャドゾジメレオテラソバナジュギニャカチモレデインサジョバ様で印字メジサグバダサドゥデネジジュダンデンバデンジサグチテネガチモレンカデネニゴン様でたロンボタブゾンドカシェジャセタブゼカシェロンボタブゼヨレカンダンドドゥネヒヤナプソムソボチロゴジニシャレユバモレチェレユバデネジゾゼベチャギナチガズンジェダンチョダチェジョノチコム
0: 뇨뇨지사 뇨뇨대야 나스하고서는 나스사 진짜 내가 주면이나 주주 주바 듬바 제바 고바는 파마유바 대고 뇨뇨지사르고 다 잘아마잘아는지 대안 줘 대보 그래 두바조다 안다다 지다다리 젤렌드 사마 사마드 통그르 존데 간다 라보 그래 두바 그래 그리고 사모 많이 봐 대 나보 수차도 되네 된사마 니에 가다 또 되나야 코트르 니엔돌면서 되네 니가 저제 마사지 내가 지금 못 담으래 요새 치르스나 니에 가다 저제 사든 루본 고에 니엔도 되네 효모토 되네 마요하게 내 뭐 되네 짱히다 샤자와 찬으지 되네 찬으지 대인사도 공세의 장보다서 나스사 뇽스사 든저비지 내가 지금 모래 되네 대 마제바게 나서 그 삶에 나라 지 자들다 또들이 이거는 또지도 야보 유삼사근 두시대 조고시 데무스다 또로 힘에 삼상게 삼로도 못 건르고 또나 펜토 유삼상 삼로도 건 디스 또주 닝곤 사마니 바로 아 디스 또지나 치르스나 또디 또지 되겠더니 지 넘버 망보지 장예가 봐 산은 뇽르로 줘다 아무리 되니 차자와 참으로 줘다 대소 헝고 줘지다 나서 망보지 헝고 줘지 되는 오늘 되지 이제 미지 또지도 야보 인 삼상 삼로 건 사마니 그 빨라 디스 또지데 이제 미지 고싱 Tēmē tōdi tātī mālō rīvīdī sāmsāna jī sāmlō tī māsā kōlō hīmā. Lāpā tī pāma tāng jī tā nyō, nyō tā jī glabrān rōma tā jī lēkān rōma tāng jī tsō chēnlā tsa ōnglā tā tā tōn rō hiyo jīn lāngsōng jī sāmāra jī sājū jī rūgō. Tē sō jī mōgā jīn tērī. Nī nē sāmā pāla tā jī sīzē yō rūgō sāmā tsā kī tsā kī sā nō jī jī. Tendrai saji tu nyong su tong. Labba tu ta xingto tu su pinto yori zong tu ki gomo nyeha xingto rai sa nu jen. Kashik tendrai zo xingko. Te xingto kasi su na nga zhu cha la sa. Su zhu xingto yi na ya ma sa ju te nga qingbo ra. Jinsen qir sa xingto tu su nga xa mongbo ndu du yor gu. Tendrai yi xa jabo cha ji ta ji neji mongbo chi yon. Tendrai yi sa tu chu yi na nga xingto yi na nga nga zhu cha la mong su je. Su zhu tu ni xingto tu su nyong zhu tang.
2: Su zhu xingto sa lo ho jibari.
0: Ma zhu na ya xingko. Labba tu xa jabo tendrai ki nyeha yor ba ta ji tendrai yinbi na su zhu cha la xingto tu su ma zhu na ya xingko.
2: なんじ人工様さいさでから釈迦王とモボサさで人間に頻度すっぱかしさくれるそうひどこげ。おれれれ。人間と実際はなんてのを釈迦的に言うのと。じゃあ天地ら頻度は。だ人工チャラ天の姿やぼど。ラバで、チクタダソマナギレ、ノムダ天の
0: で、やぼよ。でね、ポアジュマナンラソバ、ゾンセゾジでそれ、ヒントグレペンシングゴ。あ、いないやん。シュドチャラ、ニョンズゾジね。ジニュサクグネゾタンラ。チャガモグナザゾンで。でね、ヒャジャバチャノジでそまよんちで、シュドチャラでだヒント全部との

0: 냠 사마라는 뭐 유사한 거고.
1: 응.
0: 가서 거기서 그러면 되는 성요. 근데 가지에 전에 답변에 사이공아 냐이 하면 저도 자이공아 냐이 하데 뭐 지금 냠도 사는 된산 나히 먹으면 저 다 도반을 이제 사르고.
1: 그래.
0: 거기서 그러면 되는 성요. 만화 좀 생치랬으면 성으로고. 대이나요. 무슨 렌자 비교를 거기서 가지고 죽이나. 주는 성요는 문천 처바 때나 본지는 리공고는 체일라 버려졌어. 문천 처바도 저 처바 조고 현 갈래 갈래 리공 저선바이는 공부를 했어. 야나 저제 넘된 저제 달라바 톱된 공부를 줄라 너무 저선요래. 나서바 뒤책 지마들 톱된 공부를 줄라. 공도 연 춘조되는 공도 연 너무 말했어. 든저 빼지는 춘조되는 머리지 그지 자이 공하다 냐이샤 냠도 산도 뭐지나. 쉬어요 말. 요새 저 춘조도 공도 이렇고 톱된 공부를 줄라 너무 저 정도 뒤책 되는지 뭐지 고할래 거지. 그게 나선 자이 공하 냐이샤 먼저 저도 어 다들 만저 냠도 저기는 돌은 저를 손을 깨지 않는지 고할래 놓으신 거 책 지마도 고하면은 든저 저도 제니 춘조도는 공도 봐 있는 뭐 봐. 니네 가시 당가 고메나야 갈래 갈래 차가 든저 살아비는 드네 돌은 좀 맞춰 봐. 솜네 쳐저고 다 가시 든든 넣히 먹어서 산으로데 드네 어느 문에도 나서 나서 하고 말고 그분한테 드서는 뭐 가는 사데도 지진 뉴스바 든저리네 고 네 네도 갈래 갈래 산으로 미지 나서 사 나서 남아 가시에 여르데 몬치사데 나서 나서 나 말고
1: 아리
0: 뭐 든저리데 된서 된서 만초베 세데서야 드네 지네 잡잡소제 니네 곰데바이네 쥐메바 솜네 조보 존다 톱된 컨버셜 넘어져 손여고 조보 존다다 지 든저 여바다 드네 갈래 갈래 만초베데 트바 조제네 갈래 갈래 차글라비네 트바는 존로 든저리도 조치한 트만 트데 지 곰시 유메다 된서 간란조
1: 나서 자이 공아 다냐이 하면 되세요 다도 되는 게 근데 근데요
0: 자이 공아 냐이 하면 저 세메 처마 바람 휘면 저 샤모 용가 말은 거 받아 침스 샤다 효시 사와다 장즈 만나 찬염 처면 저 다들 뭐 보여요 침스 샤다 효시 사와다 저 침자 대보 샤 요르고 자샤 다 아니 대소 효다 쓰는 뭐 저 벌써 먼저 어 다들 이제 제 망보 송요 대소 저 치와데 줌생자데 대인사고 뭐 먼저 봐 군이 뭐데 먼저 오르고 냠도 사면 해봐 어다든들 선수도 다들 조치와 버그스와르 버그 주기데 아주 버그 유두단 참바 브레이다 참바 선요르고 든들이서데 미래 옌다 대소 춘종되는 곰대바 임바 사소유바 든들이는 양주매바
1: 그래서
0: 든들이는 고할링 라바도 지 돌은 전르저데 지 라손 슬레데 포아제 데네 고나 조 데네 지 신로지 소르니카 요바 든들이 인사마리
1: 어 갈레글레조
0: 갈레글레조 볼마조가 차야기니카요 데야다다 고노시바나 예레지 마트바든 트바조 조바다 야나지 카시 춘종 검시위원은 겸해봐 듣는 거지 고할 연구에서 대마도 지금 만족해봐 다 참아 중요해요 말해서 듣는 수익이면은 아니 마검 되면 수입에 도둑 열심히 해서 그리고 배차에게는 난 생일 삼아서 검시위원 말해 난 생일 작제 수익이면은 마검 되면 막 세르고다 마검 되면 수입에 도둑 열심히 해서 되네 배차에게는 다다 꼬미시스 된성으로 요 된소양은 좀 만족해봐 도둑 이야기 그래 수수수볼 만족해봐 된다 인사도 되네 나사 마음보지 나오라 나바도 주는 손 마야바게 대산 세사바 망보지 맞아 벽소와를 받는 마사바게 세사바 망보지 대산 레옹겨라 대송 아주 패너도 하마고
1: 어리
0: 드느리 사드니 어 드네 만초 조볼 만초 사드니 도나기 저도나기 빼잖아 동무스 때문에 요마데 아주 사마 수수 조볼 만초 받아 야는 남들다 가시 만초 받고 도드는 요러고 지지신 꼬미스 꼬미스 꼬미스에도 좀 망치서 만초 받고 도래도 맞아 제빈은 그게 지금 메도라 소바 되는 지행라 소바 되서 지 카나라 소바 점아 포바 되는 제제 되는 합지자 합지자 조금만 비바 제바 다지라 소바 되는 조지도 코만트 다 되고 어 다 대단 대라 소바 그게 빠발 만트 발라 소바 다 그게 지 나다 카라 소바 점아 종도 만트 발라 소바 다 되는 준 간다 나서 그게 누가 되는 나오고 대인세도 되서 잡잡조 라바도 사마사바 그래서 페노도 하고서 다 닝바도 가서 페노 하고라지다 머람는 머람 주데도 가르크 페 가르크 소마 하고노라 사마 사바데서 페누 히지데 내가 좀 모레
1: 나서 꿈이 신저지디 소마 먼저 바리
0: 먼저 바리 먼저 바데 잡지는 먼저 바 독 나서 도라 자도 주바 응단 솜제 요르고 진이 자도 주는 응스 독저 주네 제야 봐 데네 자도 주바 주도 주도 주제데 가시 나 사마 먼저 바데 칼 수여도 노라 먼저 바 닝오 먼저 고나 도른 저 솜바 데네 응도 쓰제데 데네 가시 동어마 인데 바 데라야 저버도도 머저버도즈 니여레 가시 저버도즈도 빼자는 가서 졸라서 봐. 데네 돔라서 봐. 데네 속차다 도유도 뭐 여러고 계속 더 봐 봐. 데네 머저버도즈 때 봉안 나고라서 봐. 응우출라서 봐. 다든적 잘라 담보네 고랑 이 도유도 봐. 요르고 어따디서 배는 하고 오전 도도서 하고 오지라 내는 잼저다 만저부터 냠도 사지메버도서 마사지다르고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din chala dabu me seo nong yi. Tsering sanzhu jia lo jin rim du ni, sen tun jia lo zhu ka jik dang,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ba xiong yue. Xilu nin do nye xilu, kong lo jin rim yu la. Rang yi jia pasa payul, rwu zhong dal do gang chu pasa yi bi gong si kiong yong yi zu di. Pa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e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ni yue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朋友家有没有冰的那么了雷气穷穷稀破完样全去了其实他的经常给他肉冲的给他说着做多了这个就做不了了他当初你当然你东脚给了老的龙队长吧你东你需做脚的了可是他把我的拿着天这一浪结束了天这样把他的能动的的亲爱
2: 现在多啊，他提出的这个偏见，天天产生的突然开始各族的玉米，突然开始组织上把，天天处理工地开始卡住各族玉米，天天就拖了新竹去了，或者你的面子的啊，你就拖了你拖南秀去不去多啊？我的工资吧，他处理卡住，天天带什么？面子算的不足一了，到时龙龙办的了，面子的天天过来的，秀去不要嘛的，行的就秀去不要嘛的，他当然给面子你的水，工作了你呀，你天天总在工作里呢，产生的超越职员是东西，拖了的偏拖的什么？
1: 听到最那路加给通信的平均是的，如果经常听这速度的忙不了了，但工作那里提，到时候通过忙不了了，因为人力没不是那这米就那么的，其实我们把中年出来，到中中三万年，用给那牛三万年，他有出年一个跑度，但这三百秒速度厉害，他当然给我们他给下乡，那这是哪样的牛力，忙做那呀牛马囊山的这了，用给那的那这中年扛的这炸，工作了那控制速度三个月，他听上三百的。
2: 是差不多了，忙做的跟他说，气球给这牛总今年把那个了，哦，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초보 미 근루 파시 초보세 하리
3: 러브라디도
2: 또 그저 만나서라
3: 나세는
2: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3: 그게
2: 아니라 때 콘솔라 때 이제 초보 근능도 다주라 때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의 주의지도 다주 초보 근을 근죽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3: 조수스 이라
2: 다 파스 수수의 랭기 다 롬바스네 다 포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뷰리 피서 그저 수수 롬바니 유비 이제 초수의 주의야수 다 다주 초보 근 이제 다 콘솔라 카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섭섭게 초거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도 티샤 강주 파스 전에 강주 파스 원래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3: 아, 링아.
2: 링아 요리.
3: 네.
2: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상다다 민자 텐준이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통고 죽집으로 요라. 티니인데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준 민자 티니 진 카레 공지 십시 텐지 Tini tepcho chee sambur, tini sangda be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enzo takzu nita, sibin suyo, gyugje tenzo takzu nila, nita lungba sinya rita nita, sibin ki tungu lakzu yore. Ta sibin tiki pie chee sambur. Ta tujini chashina, chungri gandu ka mikke neta, nita shu neta, yang nita kimzang chung neta, yang kimzang kar gyo neta, sibin masang jishan yawara. Tini zamba, ta tarangka chungri kapcho di kan duwa sam, tini tarangka sibin suyo dilo, sibin tiki kosu. Tini takzu nita, ara di ngema ngema takz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 tangi Chashana, or in the Gemiludin, the Pearl Yunga, Chashana, Purax in the Yudra, Semicolor, Purax, and Kuji, Manga Hakumdua, Yumzehara, and Tauri Purati in the Nimaran, Suju Rine Yori, in a Junginetti, Tauri Mutuni, Kari Kunzis of the Chinata, Timaji Yang, Tati, the condition, don't yaki, level of Chigra, Kuit in the Mizahuyamara, Tetarangi Nusangu, only Puratin, Chashana Uri in the Yagi Nan Chashana, Doi, or the Baidu Sadova, Tinan Nuktawa in a Tudisba, Pura Lukta, Puragi, Luju. 죽지 못해요 말이야. 김제 그래서 코탄 그 루규 건도 샷다 말아. 그치 그래. 다 나랑 녹상규. 네 차시나 게릴루든데 별이 용은 어 별아스 누르지다. 그 수준 그 주다는 데지. 그 좋아하는 데지 요래. 그 뽑다는 데지 레버고. 그 루규는 데지 요래. 그리 스타트는 데지 돼. 수야게 다랑에 숨죽스네다. 다랑 숨듀스네다. 다 된데시 최신네 된데지 요. 다 나랑 다다네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쪼고 다주 롱바랑는데 별아 법이야. 또 롱어 야자카시야. 롱어 동작하시는 데 루규 요래.
3: 별아디 민 가수래.
2: 다주네라 별아디는 조별아스 요래.
3: 조별아.
2: 어
3: 조베라스
2: 요래 직직이란 말이야. 어 직직이란 말이야. 티니 조베라 때문에 내가 숨소 요래.
3: 아,
2: 이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자
3: 다
2: 징스네.
3: 징스
2: 요래. 다 이제 그 징디스요나. 다 가리 이제 미창미 다 이제 가리 배제시 도시. 제가 콩토버지네. 이제 미창 렌가 이제 스스 뉴니트네.
3: 스스
2: 비주얼 말이야. 이제 수인 샤유. 티 올레네. 다주 롱반으로 다 이제 텐점 니드는 봐. 텐점 양 이제 치제가 이제 막 이제 퇴근기 잘라 숙집 요라. 코도 양 근데 배주지에서 뭐 티니다 망자 표라서 수요래. 다 망자 표라서 근데 다주 민 거라 건조 망자 표사 표라서 다요. 제 건조 파세 망자 표라서는 양 민들 인차로 도가 티니서 봐 건조 망자 아락스 다요래. 티니 다주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조 표라서 기대 우리 표라랑 샤 티니다 망자 표라서 기대 지게급 잘라서 내가 니니 총대스 버치. 다 건조 롱베인다 망자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주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여때도 대비요라. 이내 티 퉁공 내가 텐데 슉지 부여마라 인더 치예급니 뭐냐 버츠 못 현재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시 데콘 녹스 심죽스스네 양 거리 사바 시스요 하리
3: 로스스
0: 저우 베라타 루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준아 키위 팔주야 텐콘시레 공기 텐콘데니 조시비 망이토 北当上所满足节拉尼女的协从协把的有的满足节阿绝节没多到音乐地当地从空格熊阿浪当共新年写的刚出帕西团子啦地位杨比从浪错音不是我呢空了团子我见人最了开地脚特当老品团比下夜色的行情走了继续原的月当戏呢地呢
3: 北京龙井年轻来空看给龙井家我当你举笔学了学笔来进来第一个学进一笔切见门提点先能也不学天然国的家乡家乡社会经历三百所知了吧是的他对于这他家乡给学生就给团子一年里是吧是的天然给从的 지양 람드 듀 마주 다든데 간 투데나 님이베
2: 예르 다 차샤나 아 다주운다 드린 가스 데 총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마 야 예 로브진로마 텐디시 망다유 인데 차샤사 되간라 치 테니 콘조 능교기 다 미라 토당치 예 마당야스네다 테니 소소 냠뇨 마당이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텐디 치스 봐 차샤사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차샤 잘라티 소유와 말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인데 콘조 갈리 카테기 쓰기 총리 간 ती गोगो मिंदु थिनेसिक बा ता ने थिनेसिक बा ता तारांग ने

0: 또는 직접 사다 정도 틀라고리 챘 띠네 그브리데 수수인 류버에 미자주라
1: 네
0: 다른 이네 쇼 탐가는 알랑다 공진이 수치 수야고 수 총리건도 그거 근데도 테니 잘하고 양트리고 메고 잘하고 총리건도 때문에 전부 민도스나 어 경제 그게 전부 민도 잘라디 수야 돈도 주민도가 미 잘하기 십시 돈도 주민도 틴데도 십주간데 제일 테니 거기 잘라 차셔는 스빈 다도 스빈 오도는데 타는지 그 녀자시 얘기다 뒤에서나 다왕알 요 말이
1: 다
0: 다왕알 하고 콘도 총리건도 자 Tini konsul o jira nirishada zuwa tini jira kwa mori nene yang yi tuzi samba jiwa jibu gaasib Wode yang konsul yoga mi zongdu yoga dunba shuk chayla guduga Tini zamba chumji go kapju sinne cha jachir chi chir chugil Tini tarangge nge ta nge chini lega ni ta yana nge chungne cha mangne cha Yanda lega hayna hako ya yuwa mari Anna lega ni chida nge chungne cha mangne lega ni shata ta chi Ti lega ni yang chungne kashuri Ti mangne yang lega ni chani shimba chi ni yungi ra samgu yuil
1: Nase, tingsang pyoge sa jikwa jine li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야지 상다 뻬서 다 마무르 봐. 디인도 아니야. 전제다 전제 봐라.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디 저랑 그 삼단이 왜?
0: 예예. 저거 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소를 찍고 디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어 잡어 내가 망고 여라. 그냥 스빈을 차시하고 있는. 네 딱도 인데 스빈 디라는데 총리 강나 야 튜든 거라. 딱도 론니 좀 있대 심죽 채우일. 제선 보러 타는다. 스빈기 좌이네 저 스빈기 녀자 치에기나라 니주 칸데 퇴메다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1: 그래서
0: 봐 스빈기 타는데 지 좌단 이제 야외도 좀봐 주민이가 냉조 쉬기부터 줘가 다 다닝 진단 아버니 냉 진단 아버니 다료 진단 아버설 대 초등 집어주 시분 각도니 들려 티 좁지 무슨 소송샤
1: 시담디
0: 어 진짜 이제 뭐요
1: 아 제제 레슬레스 다 단다 민에 강에 체시디 가지도
0: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어르튼 사도 치에디니 근데 로드 치무 타는 이제 시 차샤사도 챙기는 좀봐다 망우스네 자 텐데 돌아 강아 쉬기부터가 다 다랑이 차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는 도슈레 치들이야 니께 숨게 드리지 미드는 봐 내리 그 약도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셔는데 소자에네 다랑 소다 니인 숨게하게 되게 작게니 다랑 소소는 게 그드는 봐 로프 투 미드는 봐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1: 그래서
0: 어스치다 되 미드는 봐 다랑 소소는 게 잡상 건데 로프진은 또 사죠 소들은 내밀에 락즈는 니 길리스 혼데 시에서 소조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에 대해서부터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에 어 통해요 봤다는 듯이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의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거는데 차샤나 이제 동해에게는 심슈진의
1: 예 그래서 그래서 다디게 지금 마음비게 차시내리
0: 선들로
1: 봐 제일 그래서 그냥 그냥은 신다 차샤서도 나니 여러 그래야 양 신도베 가면 가리나
0: 아 다 다랑 다 다 냠뇽스네 다 잘템부지요 다로 숨점 다 차샤서도 주지선 봐 다 그러니까 kare nri ngay shungshabu gyu di long mangsong a ta ngay chi malong na ngay nri chashak sa tuya tanga chin a yaa nini nga tunye kang chin tunye kang tato lewa ma ju ngay chashak sa tuya chin a sam di samlu tenpo jem duka nri zimba kare hegi jik chung na hegi yang hegi gandhi ma na hegi chi a hegi gandhi ma na ko jiwa gyaa yasubu cha duka nri zimba zimba lea kang chin su su rang la puksam yuwa chudu su su rang ki lea gati la o ta ngay gali kazu kan na ta lea gati la ta nga 가 발지 가수도 가수 채워네. 내 레가티 샤다다 치아 좀 튼디시. 다 소소이런 게 숨죽스네다. 소소 로자티 템보지 그거도가. 제 로자티 템보지 그 튼이 소소는 게 자샤 당부 주에나. 품레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이 소소는 게 잘라티 소소여라. 소소는 차겐 컨디지나. 소소는 게 레가티 소소는 간 치토기요나. 튼 소소는 게 티 레가 치월라 규림 컨디지 도기도가 틴 촘레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틴 촘레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지도가 리자와 틴들레 소소는 그 보르도 템바 극지게 틴지 돌라 엔진 촘비 다 대시 수도가 티니 샤다다 나는 그게 시마시 티리 가서 인데 인데 알롭든 로만데 인데 차샤서도 망타 주시 인데 틴데 돌라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 체 틴이 고 하루 흐르서도 체어 수도가 틴데 인데 봐 가린다 근데 다 립주 마용 되는데 많다고 지도가 사상 같이 지는 어 근데 로비 근데 치마 좀 아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코레스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란 간네마 자 되는 자 선보 로바 나고를 찾았나 굉장히 쇼에 있네다 되네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있네 이네다 다 튕기는 찾았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시래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콘지 지당 없이 양치로 선수 로베메로 강에 가서 튼다 선수 로베로 인도 좀 많이 치고라 심지 로바다 각시 티고레 레가 고에 곱세 장문유치 레가 고도 구단 거 딱다 마디오치 티티데 졸라 니주 마무라도가 탄데 인도 봐 탄데 로브데 치메 인데 인데 카샤샤사도 인도 봐 냠뇽 인지 망 냠뇽인데 축축 요마라 티디 좀 봐 냠뇽데 에나 소소 냠뇽지 찰레신 부시사 티니 소소 로바데니 샤다

0: 자 로봇은 레가 곱셰 캬게 수더르 샤타다 키 티니 소즈르 쮸므리 넌도 자라디 수리 좀바 대시 수더르 샤타다 치에서 뭐 신이라 데 네르지 차샤서 되건 괜히 지적이면 돌
1: 레슬레스 네 인가 절레트라 차발람도 추디디로 넌도 멤버바
0: 레슬레스
1: 트랑게 티치 에 섬든디 먼저 용에 드시면 되시길
0: 레슬레스
1: 터지
2: 생일로 보남바 데링켈레치 참 되는 유저지 레칭 디 상괴다 솜지 세링 된접다 년전다 직접 흉킨 로전 히럽 셰셰 친구 남킨 법된 줄 알지세 다츠마 치리

카도 마이티고 숑 모두 렌징가 세노라 아카카 디혼다 과트랑가 오빠치 시당 지금 인사 먹고 호 당아가 고려야시 익상가 지시 모두 렌징다가 오 다저로 짓다라 아 언니다 야 가서 미히맨 힘가 된지인데 저거 생각이지 손지시시 다저로즈더가 생각이지 않지거래 나여다 지지않나 츠코나 야마르라지 린제시 무뜻린진다가 세노라 디혼도 시무마르조상고호 린시 다저로즈더 힌지완나 츠자온디 무뜻린진다가 콜라 동름보마지 비완나 다저로즈더라 군지 파군가기 세선지시 다저로즈더가 나가 노원의 펜텐르제가 파고 동차카히 세용 동원이 드레이사나 가리 르르니르 세와나 쳇펜리 지시시 무토 덴진다 힌자 나와도 콕시노라 만도마 시모츠라모요상가 단다 녁 타히지 유와나 메리마이노 니마지 나 코가 사만준르상가 진시 테니니 모토덴진테가 다조로즈라 코라 아나효도 저그게자데기는니에나 쳬라 동안이 점모요상가 더가시 저거 동안이 나이치나 나 저그요보이초 뭐니다 승에 흉거지다마라 다 누만다가 카카나라얀자나 원이치신도 토힝가 다치시시 다저 로즈드 가완나 모토딘싱가 게차히마차하니 조마 체모마다가 예가하라 데차리시드시 모토딘싱가 조마가 옌다드 테모가 파니와나 고고야이 차드 돈드시 다저 로즈드 카란돈두드 용튼제가 바나인스 요와나 가송 참미던주시 주부촌촌여다 남준촌노라 당목이 롱수수거 코요라 주역귀리마치 다로 진라 무야무마치 신토리 유그시 더마치 다로 롱롱수수라 다 롱롱수수거 무야무마치 신토리 유그시 롱롱수수거 치취던던벌 시 캐본맨에도 다 굴롱님보자나 로시바꼬사노나 타마 중국 콘마다 롱롱수수진다시 당고라 히도가 종던농가 거롱 동존무가 다절로즈다다바 다힌라 스누 짐발리 던치체 저타마지 던데인데 남준닝 먹고 좋아노라 뭐 뎀바 뎀토제 이거고

총일 고요레 수도와는 총고 말란다 대출 시비 망기 저거 산에대게 총고 디진지 랑골가 레유니디 난장치 해진다 사차 쇼핑 계수 레마 쇼핑 계수 세주 돈출 소지아 간이 레레기 타주 시형 명예벌 총고 난장이 돈출 쇼월 촌도 망의 골 도쇼니다 처조 아동 도와다 된자 주노라 망의 골 처 이동 동여바지 今天的末座，广东新北地呢，开了一家从国门镇来人生作弊过瘾，他的林村南站站西北南端车站口在做，林村的总镇经过阿拉巴丁子塘，左向行经，这是从南大地线，向来康吉龙镇街站站西北林村人大南深入，大眼目。

칭 뭐 칙대서 봐 제린 땅에 이게 개차 제발아서 봐. 아, 그 전도고 여러. 띵기서 개차 지지 아니 짜위 짜위 그 뜻이 하나 보지대. 아, 아니 그 민다 보지 차로. 띵들이 셧단 가는 민 매나 아, 개차 메시지 온 거죠. 민 매나 개차 메시지 온 거죠. 띵기서 개차 지는 소에 많이 나 민데 아, 하장에 딱 같이 못 차대요. 띵들 민데 저터고 그 펀손 초보. 아, 미치 참보. 아, 되니 여바이나 아니 대라 뒤비 그 개차 대야. 대답이다 파손 초보진이나 아니 대답을 깨셨다 그 제자가 된 선박 찾자대야 하장 치보지 제자대 저자지 찾자 치보지 챙기나 뒤 최지 민트지 나나대야 파손 초보지 근데 이들 민치지 파손 초보이나 아니 깨셨다 그 제자가 된 선비기 찾자야 제거 아 아니 제자 된 선비기 니바야 제거 너희들 다 민세야 되네 그 하장 기체보지 자디요 다 원하다 된데도 민세야 때 접지 지샤나보다 간지리 사바이나 Tan dila, mudu penchen ke nzeba chabi ke mago tsuncha se, digi nona, ane ko kasibu shin sunyori. Kande sunyori se na, jatar dili gombi yin, yuge ndibar jirba na, min ratu ndibar njirir se. Jatar dili gombi yin se na, tato perwa. Dantren hito, dili hito chawa, dili chunchun. Dengi de, dantren mambu di nyan da su tsoba la teni, dantren mambu di nyan da ndibba la teni, ane deso ke chere se na, ane zu rapa. Gomb, ane ngazu miki tega de kuru nzantaba miki tega da tontu piki tenze gita zu raba desu cha yung reze yare. Chudu cha wegi dintre desu mambu tsoba la teni tamale chere zina ane ngazu miki tontu yuebi ge ane gomb raba tenze cha yung dogu duus da peri. Ta ten kore zina yuge nduibar jirba na min ratu nzabar nje zine. Ta dil dintre nangyen ki minzi nyingi zongir jibi ge geji dang 이게 장바 여러와 이게 장바 때는 마보지 니사 니이지 마보지 니한테 츠 초바 츠 니버 쳤나 아니 민을 하던 저 반지였어 대라 때니 아니 공부 라바 나게지 아니 주자 그 대주 모든 비겠더니 아 민세야 됐다 군준도 그래서야 대인 뒤서로 니가 너는 들세야 되게 아 아니 이게 생겨지 공부세야 되게 민 생겨지 들 마보지 니발 때니 공부 저바 나게지 이게 마보지 초바 니발 때니 아니 민도 그래서야 빼다 대자 또 들으리 다 전쟁 인바 인자 아니 미기 제데 다 도도 처리 바리 있어 아니 미기 제데 다 얘기시 와 전쟁 인디로 아 드니 얘기 땅 민트니도 아니 고 진직은 제안하고 차디요 어 얘기 때 미기 제다 민데 얘기 때서 뭐 진디비 진디다 대인들 다 낸 던지기라 때니 어 낸 던지기라 때니 아 아니 아 템 서버다가 다 당주고 짜고 놓아야 다 간지 순으로 있잖아 얘기 콩이 미용데 민그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또 말 시스 어 이게 코니 미우데서 됐다 이게 마보지 쯤디니 아니 디 코니 다 민세야 되신 거레스 아니 미 마보지 뒤바텔라 되니 아니 된지 쳐버때 비 치 저 그레스 아니 치때가 어게 자기 제발아서 봤더니 아니 된좀아 땡겨 레스야 된들다 단주 그 짜가 친들아야 양지 트비도지 그 마 간에서 메모는 마 고만 제용 비까잖아 아니 진주 쭈보 마이구나 된주 뭐 짠된비 민다 된주 쳇바라네 된비 측다 된된비 나그 제바 예멘데 이게 코니 미용이 미그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된비 소세니 아 팀의 선보자고 공수비 그 단주 짜다 아니 제가 제야 받다 버스니 아니 이게 직장바 대소대 민주비 짓자 마도 대소 그 된주 뭐 짜니는 된 되게요 말해 대들 이게 직장바 그 된된비 니바 매바데 아 아니 나서다 배 강제 바지더니 다 다직 나야가 놓고 아야 토모마에 막 내동라보지 차대 봐. 대인들이 다 민트그나 다 만타야다 이게 니서 니이지 니고. 만타야다 이게 니고. 다 대를 하봐 이게 좀 이해가 된된 거로서 니는 조고. 대인들이 다 만타야 이게 니서 니이지 니기 세바이나 뭐나 만타야 진윤다 그 니기 이게 니도 가래세는 거로서 좋아지는 거라. 다 진윤타야 니기 이게 니도 가래세들 다 민기이나 치만타야다 미기당 진주니도 다 초고 근데 예바인데 아니 미이나 만타야다 미기다 진주니 디거 다 빼는 거 빼지잖아 혀르다 랑다 니다 혀르다 비냐 혀로 넣장 혀르대로 와 됐고 가쇼지 뭐 된 거 혀쇼지 가쇼도 있고 혀르지 비 잔다가 혀쇼지 되니 되니 뭐 된 거 랑이 랑 히비 그 잔다가 최당 랑 히비 그 랑이지 랑 다뉴 되게 된지 뭐 된 거래 나사기 니답을 한 소반이나 조 니센스는 니답 다 대는 게 집에 차게나 안서 사마사

0: 다 아 계차게 이제 카다 아 나랑 그 나다 최나는 출도에 비기 냐다 어 아니 나로서 현지가 따다 계속 처마 눈이 얘기 봐이나 처마도 지르지 않다 많다야다 얘기 있는데 혀르게 혀르다 비인지나 미기 혀다 진주 자스 장다 비인지나 미기 자다 진주 나 니다 비인지나 미기 나다 진주 사스 오나 사제지 카다 나랑 그 나다 최나는 그 냐다 따게 따라서 바라다 따라서 봐 대소라야 파티 바이나 이즈고 토니 카다 나다 냐다 비데서 이게 찍다 비지 차도 열대 왠자 대소 때 고 미인들 대소리 치르잖아 고 미기 되게 지스 진주지 땅이 바로 여기 바 디나 카세 진주 아래 나세 유케서 진주 아요 쳔나 그 냐다 바니나 진주 아요 라다다 따다 바는 쳔 바인지나 고친 라다 미기 따 진주 아 무슨 초바 근데 이니 아니 혀다 바인지나 미기다 진주 되는디 발라 되니 샤쇼지 되니 모자다 바 아, 근데 랑다 버리는지나 이게 니 대니 디발테니 아, 라뉴게 대니 모자테 봐. 니히 바테가 드리게 니지 대니 모자테 봐. 아니 카스야 되게 미기다 지주 니 디발데라테니 아, 계차게 지지 카다. 나랑 나히 바텔라테니 지주 나다. 아, 마린데 미기 나다 지주 나니 디발테니 아, 라뉴게 대니 모자테 봐. 아니 냐다 버는 소마이나 미기 냐다 지주 알아 니 디발테라테니 아, 쳔나게 냐목 냐 대니 모데. 라다다 따다 버는 소마이나 아니 고진다 미기다 진주 아스냐데 니발테니 아 아니 소자 딱 어 대니 모잔데 아 소자 딱 대니 모잔데 어 대대기나 만타야다 대소리 지르나 진주 슈크 바 다 고디케 바 대소라 아 요나야다 안타데 고 이즈라 고 디가바 디니라 안타 이즈라 디바테 다 케사치지 가슬라 아니 고 디가바 디니르 다 안타 이즈라 디피크 테 케사치지 융 토마 쫑켄데 아 아니 올로자 로딘 히레차디 다 올로자 로딘 히레크 고리근 제비게 다이 닝코 디바세야 디게 노라 아 아니 짱바 플라 안타 그 찌바 부죽제라 빵 세니 어다 미규 고 짱바 고진 도진 라서 바 가야 메기 미규 짱바 디지 어 녜라 아 아니 플라세니 닝주 요비가슬라 아 아니 대소라 치리 인지 민지 치리 잖아 안타 도 미스 르고레스 아 진주 아데 다 이주라 미스 르고레스 다 데리 예 찌바 부죽제라 빵세나 다 고진 요바 아, 되니 양이 라서 봤더니 이제 되베. 됐어라. 아, 아니. 아, 진주 아 터나. 아, 다 이주라고 맞는 데 그래. 이주라 봐 빵이요. 이주라 뒤가 바래. 뒤그래서니. 아니 고송. 다 대주 공바데 여자에니 실어. 아니 양지 집이 도지게 양. 아, 아니 간소테 리히 제임보 안 보고 단 줄이요레. 리히 제임보 안 보고 나나야. 장바 안 팔라. 안타기 국직 진도 찌라 빵세니. 어, 다 장바 팔라. 팔르세니 인주로 와. 아, 드니 미기 짱발라 드니 니주 여비 가슬라 안타도 니스 르고 그리스 다 데리 예바가 아니 아 기기 견이 좀 나로 와 양 예다 내바더니 응고지 노진 라서 바더니 여비가 아 드니 진주 아토 바더는 게나 다 대소라 진주 아데 이줄은 니스 아니 마디난 그리스 이주 트공 마레스니 아니 공그 양진 데 오로자 로딘 히르게 다이니 고 디바는 찍더라 다 코리 카세보고 거니 아 아니 만 대반제야 바더니 다 된대 바인자 아니 이게 그 라는 코란 거 놓나야 띠띠 다다 그 바르더라 아 아니 짬바 팔아 안타 아니 좀 들어왔다 아니 굳이 진도 나서 봤지 대소라 아니 안타 되고 뽕바 그 아니 이게 그 라는 됐다 찌질 것도 니 딴 너위 칸스메 봐 다때 이게 니시 다때 마세 바가다 미기다 진주 닝거 토라 아 아니 다때니 마기존이 다때니 응애라 닝주기자 봐 아 아니 양주기자 봐 아니 미기 때라 다 랑고 랑고 상고 그더니 고진이잖아 아 아니 오라다 야다라 다라다 그더니 도진이잖아 다때 많이 봐 미기 때라 아니 그게 현재 좀 나로 그더니 양라서 와자봐 너나 아 다 인주다 양주다 고진다 도진다 양 라서 봤더니 이게 망보진 뒤니 아니 미트 봤대 다 하자가 망보 다 빼나 나야지 너빠게 늪다 벌은 쳐봐 있나 혈로 너장 늪 너슈지 대주 오자한테 늪집이 그 민득 땡겨 대들 다 늦다 벌은 쳐 봐나 니게 나 진주 바 아니 양 아셔지 어 양 협지지 어 이게 순디니 아니 느쇼그 되니 뭐데 땡겨 되네 얘야 답에나 세르 답을은 좀 봐이나 가서 안 되면 세르 있으리나 고 니게 사 진주 라 니주 가 되라 양 에제 봐 고 이게 옌디 봐 되네 물 답을은 좀 봐이나 다음 가게 준 거리 인거리 힘이 니주 다 니게 나 아니 양 협지 진주 라 양 이게 옌디 디네 네답을 세다 늘 기비게 민디 이게 옌디비디 민데서가 야 라랑거 다이그 아 아니 덴데 체르세 덴데 좀 오데 아 아니 고 땡겨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진주 알 되니 이게 니트 바지 어디 이제 참도 와 답이 있나고 지침 없음시 되니 공생 땅다 단 내서 답하는 소리 많이 나니 지침 성급 접이 그 미시 어디 이제 참도 와 희집이 잡다 그 참도 좀 매지 뭐 잠 땡겨 되니 이게 하다 송생 강보 쓰는다 잡든 치치 쓰는다 맹코르 파츠 쓰는다 던생 센차 쓰는다 뮤직 리뉴 쓰는다 다트 리파스 로지 리파스 단데 타벨은 소마이나 데소데다 치친 예레 치친 예젠지 아더니 미지 송젠 감보 히비가 송 치친지 젠 치친지 감 치치지 보 치친지로 아 딘데 치친 예그지비 그 미지 딘데 자던 치치스 맹고 바줄라서 바다 딘데 그 치친 예젠지 미 딘데 이게다 간이세비 맹옹다 오 리히 쥐비 왕보다 중화 마망 신선 자켓다 단데 답변이나다 지금 마보르는 거 가네 살위 메롱 세비 지금 두 리케 쥐피 왕보 답변이나 지금 두 중하 마망 신튼 잘 갔다비나 지금 제다 어 대인들다 대리자다 마와드는 마보요리 어 대인들다 내서 좀아야 고 미차디요 대인들다 돌나 다 도도에니 희지 치리세들다 민세한데 아 다 이게 니사 니 인천 뒤니 다 지금 지 야나 치치 니 선예 nga 둘라서 봐 치치 강원지 드니 아다 대니 모든 비게 된 적이 자지다 미선을 레스티인들 민거 자위 지차가 존다고 지차나고 치리세디다 이게 짱바 대소다 이 민진이 이제 존휘지 비게 이제 당세야겠다 이게 짱바 대소데 민거 와다 제레스 나 민거 제데다 데리 안도 치르잖다 민거 제지 거데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Chiti Tseman Jibye Lungtinda Singin Tseman Nala Gatun Sha
2: Chita Lhasa Wumi Chita Li Chonja Li Si Chungzi Chaju Jin Daja Kibi Junglo Bichan Da Xuanja Singin Bungi Si Sungbo
0: Tini Nyingba Da Chere Zana Da Mingga Goden Rabo De Che Da Mingga Goden Ti Ya Yung Di La Yongda La Kanta Ji Yare Zana Da Yike teman dini tenji ngot tenbi ke datela mingsele reza yore. Tangarangar ke yike teman dini tenji ngot tsam tenbi datsene tsam rati yankhen yore. Tati shetang ke mingi na yike teman dini tenji ngot tenbi ke dat tenbi jila mingsele reza yore. Tan dedan dra wachi nga son jangke sasha penda ta kanga jansen ke kante su yore da janjuk seya teke no na tenji ngot tsepar nipa wo se ne. Ko mingi di heyo nkazo tenji ngot tsepar nipa wo se an dedan kongde yike teman dini tenji ngot tenbi ke dat la mingsele reza ya. Tak ni ni tu ni tu pasal rambut itu cikar. Tak dodo je kena minyak ya tela. Cacing kandu canggung tu sedih lo. Cik, iki teman di ni tenju ngota tu bija sedih lo. Iki teman di sedih ande tak minyak. Tu ni cik tambus. Minyak na iki cik cangba ke minyak cawan ini. Tu ni seju amaris. Ini tu ni minyak na mantan ya iki ni sa ni ini dikris. Teman siapa tu kita ni dah ni insir wa. Ini tu minyak cecak cecak ni kena iki teman di bate. Cacing tamu rambut je. Iki cik cangba kuku, ten muni par. Jenis itu latihan kondo heba nangi je saji senjuk nolah. Iki cangba desol latah ten bat cik cang yo maris. Pena sama saji je khat abu tegi yang kuku ten erka ten maris sebayi na sama saji je khat hibikaji khat tu kuku ani sama saji khat je ten ngoto tengyo. Tapi wenca kat tv kaji khat hibat dila ani iki cangba main bat dila jinju yo par. Ten itu iki cangba maris. Wana ka hiba ke minte ke tsha ke je kangre sana ta ka hibi ke minte ju tsubari ko yige ni tsodira 미카다 지주 아닌 소디요. 근데 저주 초바가 너나 예비가 아 카다 하다부터서 이게 레레와. 된된 거 말해. 왜냐 돈이 천년도 뉴비가 초바 카스야 되고 돈이 뭐 땡겨. 민식. 근데 배짝이나 믹다브는 쇠바이나 마그가 먹기 미기비 잔달라 쇠바이나 너다비이나 코 너주 초바가 너나 아 되니 미기 마 진주 가 양 거거 쓴 초대로 와. 이는 너그 초반으로 예비가 이게 레라와 돼서 그 된된 거 말해. 마다 가다 어레레기 된된 거 말해. 돼서 이게 짱바스. 닌트지기 쥐스. 여자 돼서 년도 쓴 뉴비가 초바 닉세야 잔데가 된이 못 땡겨. 나도 제대로다. 아니 죽라서 봐 아니 토마르시비. 그 닉세야 되지 된이 못해 잔데가 땡겨. 어야. 된데 예반인자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어 이게 더만 뒤고 그랬어. 이는 민기 담보대 이게 더만 뉴니즈. 원래 이게 드만 니바 짜진 지기어가 지기어 말했잖아 지기어 말했어. 그 니바 지기어는 대중 못된 거 그랬어. 이게 드만 니바 맞아. 이게 드만 니니 대중 못된 거 그랬어. 어때 거기다 민기 실이. 다 민기 실이처럼 그 대중 못된 거 와. 진짜 저러잖아. 이게 드만 니바 짜지 그 무초바 니바도 대중 못된 게 새기 진짜 저러잖아. 빼나 이게 드만 니바 사가라스 지체 지기는 년이 야야 봐이나 사가라. 이게 드만 니들이 이게 쓴 니들이 그 이제 너 그 이 칸으로 죄도야 요 말해. 근데 대야 된 거 말이야. 되니 와나로 워서기 위다고 나서. 비그노로 와나로 워서기 위다고 나서 미기 와리 진주 차리. 야 오다 내 말. 이게 쓴 디바.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이게 더만 디바래. 제대 왜자 너그 대니 뭐 가야 때 말. 너그 대 가야 나서 백인 못 때 말. 되니 거 미 말와. 되니 배짝이나 좁다. 사가다 가야다 야나로 좁 바스기 좁다 그런 소리 많이 나. 아 들라 아 미기 간두. 어 고친 산두. 도친 야단두. 진주 반두. 양주 산도 딱깔 양 오다는 바리 이게 둥디 바리 이게 둥디 바 치진 찍으노래 이게 둥디 바리 되면 이제 이게 더만 디바 짠 찍게 너그 미마르 제지 접세한 너그 베게노 되는 거 강에 된거 말 근데 이 바이자 이게 더만 디바 자니 뭐죠 바 차진 이바리 쳐서나 되는 못된 거 그거스 뭐 되는 못된 거 그래서 전에 스마 쳐서나 다 되는 못된 비 체인 게 있잖아 네 다인 거스 안도 가서 나도 너 마주 비게 짜진 거스 나히게 년주에 비게 나주게 년주 Judging us means a little judge. Then you get mambo nyandin dini, tenju mo, tenbika, jat in the tea. Yes, on by another, tell a means a grace. Then in the da, not so gondi yabana ye, then ko yinchi minchi, you get mambo di bata, tenju mo, tenbata, nahi ginyachi be giant. Taona, not so tinsanata, you get yizugono chip in midriora, pechayana, nyma selena, any me selena. 된적 냐기고 녀 마다 어 된적이 치르잖아 이게 이수지진 되는 가서 아 아니마지 민세 그러와 다 대답에 이제 치르세들 이수즈 지바 밑에 아 다 밑에 니지고 어 되니고 죽토니 이죽토니 건 쳇바 짜레 마돌 아 이게 그 돈은 지비 냐기 녀 마다 그때 다 민이니 바 말해 진짜 치르세나 민고 고된 놈 이게 때만이 되니 모자든 비게 다세요 와 대대 이게 주시 다 잡아라 다 카그노는 니마히 주비가스라 다 이니데 미레스 덴데인디라 다 덴데고 고아징에도 소비 토르 당한서 빼자게나 머 소차그노는 머히 주비게 민다발은 쳔바이나 달라 미유마 진주아 양 어 뜻은 디비 자텔라 테니 머히 비게 자텔라 테니 아니 마히 덴고위게 센제 덴디지 덴지 모데다 머히 비게 민데게 다 덴거 어때 미즈게 마토르 마키고 머세니 코 드려야비게 이게테 미마레 Yana, Mercia Patasak, Machi Tenkoa, combat the Labala, also by Denke, Sente Corante, me marre, me marre. Cochers and a merch be me the Tasak dire, Dasak yes. Machi Tenko, you sent it, Mercia, meet Tasak yes. Only tell a cherry said the merch is Jatuka Pataya. Timid, mean one of the cherries in the merch you pick Jat is a girl. Timid, you get the man in the tenu water and the big Jasate, Tondo Chiri. 다 대낭이 빼잖아 사, 추, 메, 룽 셀렌다 아니 난카 셀렌다 니마 셀렌다 투차 셀렌다 카파르 셀렌다 로레 라소 바 다 대소 때 마 주용비까지 자치 여러와 자치게 아니 롱롱 소소 따사가 다이기 취대지 다 모두 땡겨 텐데이 바이 때라 때니 때니 다 민 세용디로 이게 마보지 냐도 좀 뒤니 아니 아 땡규 모지 땡비가 땡제가 다 잡지라 치치스나니 오 땡제가 다 잡지라 아 아니 미세게요레스 아 단더처리세 될다 아 드링크 혼딘디고는 희지가 난데 あ、そうで、で、で、だ、てりんく、そんでんでくのなんか、そう、そう関係よるじゃないだ。あ、ミングジュ、感じてんば。ミングジュって、在ちゃんにひばいな。あ、あに、いげれれは。あ、てそうでちゃるじゃないだ。ミングジュレス、あ、いげ、てミングジュレス。いげこにみんひんそまなぎ。てに、にんばでちゃるせてるだ。てだべいげまんぼんにびけた。みてじゃんせに、やな、ごてんで感じじゃせな。あ、だいげ、たまんにみてにごてんびけた。じゃ、おだてんじちらに、みせれれす。てにみんがちにてら。 아니지미지고서선송기바. 가가가가라서바게 민그 고된 야비가슬라스 민그 고된 야비가슬라 아 민지 어데 아 이게 더만디니 된주 모든비가 자세여와 딤데도 이게 더만디니 된주 모든비가 자세야데 민그 된주 모든에서여와 된주 모든도 간레지리스 간레지라 된주 모든에서레지스 된주 모든에서레지스 단더선도 치레세디라 아 아니 데링 까베제다 아 추자가 난데단 데비크 어 산익 좋아선디 어다 대소고라 소마크 산기지 나로시 어 되는 자히데레
2: 林清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评测党指数来指引中南侧大项目。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토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키 리네 준지타 타비토에 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챵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디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딘라 이심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